미국의 곳곳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이나 뉴욕 다운타운에 한국말로 길 이름 짓고 동네 이름 짓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이미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지를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일정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정착지를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던 그 해안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해안가의 마을을 이루고 정착을 합니다. 넓은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에 왔어도 크고 작은 평야지대를 찾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산지에서, 깊은 산골, 높은 산지에서 살았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바닷가에 내린 다음에 그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높은 산지에 이르러서 마음 편안하게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이 패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많은 월남 사람들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받아들였을 때 미국에 온 월남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어업의 피싱 인더스트리의 상당한 부분을 월남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더 서쪽으로 가면 멀리 메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 남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았던 분들이 남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지에 많이 정착을 했고 또 핀란드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델라웨어나 버지니아에 도착한 이후 계속 서진해서 산속 깊은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거주지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특별히 산에 자리를 잡은 민족과 그 집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세월 외침에 인베이전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던 분들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살던 분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끊임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던 변방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의 산지에서 자리를 잡게 된 스위디시나 피니시, 스웨덴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곳에서 못 삽니다. 안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살기 좋고 또 바로 나가면 농사짓지 않아도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침공에 취약합니다. 또 넓은 들에다가 밭을 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순식간에 외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높은 산지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종종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왜 산을 향하여 기대를 품을까요? 아, 여기보다 산으로 옮길까?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가 나오죠. 환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 중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가장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 가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가사를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이 구절은 산과 도움을 연관합니다. 산과 도움이 필요로 한 환란의 상황을 연결짓습니다. 왜요? 산은 도움의 상징입니다. 산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산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도움을 주시고 무엇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원리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만히 보십시오. 1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환란이 닥쳐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이 올 곳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어디로 눈을 들었어요? 산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보통 산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산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그는 그의 시선은 산을 벗어납니다.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도다. 그래서 모든 외침에 취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을 벗어나 산지로 들어가서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자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산을 찾으면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의지합니다. 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도 소중한 안전의 근거이기 때문에 산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름은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으로 들어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산의 골짜기마다 산의 봉우리마다 전 세계 곳곳에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타못해 송황당에 있든지 아니면 돌무대 길에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의 환란의 경우 도움을 청할 것을 찾고 찾은 다음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을 찾다가도 그의 시선이 산 봉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산 봉우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하고 흔들림 없는 최선의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니 오직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때로는 우리 인맥이 우리를 환란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겪고 나면요. 평생 인맥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때로는 어디도 의지할 바가 없어. 내가 터득한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도움이 강력한 도움의 근원이 되는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선은 계속 하늘로 향하여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시편은 히브리 문학이고 히브리 문학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한마디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풀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1절 2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고 산 위에 계시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었다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3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다가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을 합니다. 1절, 2절이 주제라면 7절, 8절은 요약입니다. 7절, 8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를 3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십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도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데가 어딥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도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도우시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곳이 들판이고 평평한 곳이고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탄하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내게도 실족하지 않은 곳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도 실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종 안전한 곳은 실족하기에 쉬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산이 그것이죠. 산에 발 잘못 디디면 발목 삐고 허리 나가고 큰일 나요. 산은 안전한 곳인 동시에 실족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도우시되 특히 무엇을 도우세요?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확대하자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Are you okay? 이거부터 챙깁니다. 와이프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남편 들어 여보 나 사고 났는데 그러면 차 괜찮아? 이러는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챙기신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이거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왜? 종종 환란이 닥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환란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환란이 닥칠 만한 풍파가 내 주변을 둘러싸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또 한번 확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실족한 것을 제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란이 닥치면 이거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남의 탓부터 합니다. 내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환란이 생겼나? 이 환란의 이유가 뭔가? 그럼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돕고 내가 돕는 길을 찾을 건가? 그걸 접근할 적에 내가 실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심각한 환란을 초래할 때마다 우리의 탄생 배경을 살피고 성장 과정을 살피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원인을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입은 걸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건을 살펴서 이것이 다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커뮤니티의 책임이고 그를 키웠던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이미 제도화 되어 있고 사회적인 가치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책임은 제일 마지막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주의 천지의 질서가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셨던 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부조리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요, 항상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족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어디서 헛발질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실족하여 삐끗하여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초에 내가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발을 디디지 않았나? 그거 살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이제는 그 실수하는 거, 잘못 디디는 거, 헛발질하는 것부터 막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고 이건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이 닥쳐도 어려운 여건이 싹 닥쳐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후 그 후에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란 중에 상당한 것이 물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이 없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악하고 피조 질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3절 계속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처음에 실족지 않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늘을 만들어서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환란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해를 그대로 두신 채 그 해의 해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저 해 때문에 목이 말라서 바짝 말라서 이제 이 맨마른 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해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를 없애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에 따가운 빛을 맞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신다면 그 그늘 밑은요 깜깜한가요? 아니에요. 밝아요. 왜? 간접 조명으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은 그 환란의 근원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내게 환란은 딴 게 아닙니다. 저 남편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제거하면 그럼 인생 깜깜해요. 인생 깜깜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게 하세요. 그 환난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 환난이 몽땅 나에게 해악만 끼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족할 때. 환난이 탁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도 그 환난의 근원이 나를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그늘을 만드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아, 그건 말이 돼요. 네. 그 중동의 따가운 햇볕 속에서 물 한 방울 볼 수 없고 한 방울의 초록, 한 조각의 초록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와 모래사장에서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 밤에 달 뜬 게 왜 나를 해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지 잘 모릅니다. 밤에 달이 어떻게 나를 해쳐?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한 해가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 원래 저기 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셔서 나에게 그늘이 안 보여, 해가 안 보이게 하셨구나. 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늘이 오래 내 위에 있으면 그다음부터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가 없는 줄 알아요. 달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에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주실 때 그 그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60을 이제 앞, 몇, 코앞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60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겪은 일, 공부한 일, 읽은 것, 살핀 것, 관찰한 것,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야, 인생이 이렇구나, 세상 사례가 이렇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을 10년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것을 10년 전에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깨달을 그 어떤 것들을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얘기를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파악해요. 아니에요. 내가 실족하지 않은 몇 걸음을 옮긴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게 환난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순간들을 다 헤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리신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들이지.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고 어떤 사건을 사용하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내 곁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하셨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쓰시면서 거기다가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 반전의 전문이고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그 니체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적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적은 확신이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한 그것은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이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늘 너머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내게서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면하는 방식은 영혼을 제일 마지막에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안 지켜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세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소유도 지키고 우리의 몸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종종 우리가 실족하는 바람에 무엇인가는 못 지키게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세요? 이 녀석 건강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이 사업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하나님께서 뭘 지켜요? 영혼을 지키세요. 그게 세상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은요, 다른 걸 잃을지라도 영혼은 손상받지 않게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영이 내 안에서 어쩌,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서 뭐 하는지. 내 영혼이 고통해요. 이런 소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영은 원래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 느낌으로,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 평안입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평안입니다. 환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적 평안을 이룬다고 구원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셨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아, 그분에게 돌아와 나는 이제 영원히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적 평화를 구합니다. 왜? 내적 평화를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서 나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증거가 생겨요. 내적 평안.
내 주변에서 환란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하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운 풍랑을 보았을 때 내 눈엔 아무것도 그게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 그게 내 첫 편. 그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진행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7 days of the week, 이거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느 날 내 상황, 내 인생에서 환란이 닥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나님이 심사하셔서 이제부터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도움을 베푸노라 그래서 제공해 주시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아니에요. 실업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나는 생존하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해서 뭐가 나와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깜빡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하니까. 잘 가다가 인생에 몇 번 크게 실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 한눈 파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그건 확신하셔도 돼. 모든 것 중에서 그거 하나는 확신하셔도 돼.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졸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는데 어떻게 그늘이 되세요? 오른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다가 내 머리 위에 1km 상공에다가 가로세로 100kg짜리 커다란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양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 밑에 두시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내 주변의 그늘의 반경이 몇십 킬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헤매고 실족해도 하나님께 큰 걱정 안 하세요. 왜? 워낙에 그늘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늘은 어떤 그늘인 줄 아세요? 꼭 요만해. 그래서 꼭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그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우산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는 그늘을 내 머리 위에 요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늘 안에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긴장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그 그늘 안에 있지? 어떻게 하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그거 아무리 걱정하고 그 신경 써봤자 우리는 자동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갈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곁에 붙어 그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안전한 곳에 찾아와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셔서 내 곁에 마치 온 하늘이 그늘로 덮인 것처럼요. 내 곁에 나를 위한 그늘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움을 찾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헛발질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엉뚱한 데 팔 디디지 않게 하시고, 내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가는 길이 비탈이요 안전하지 못하고 바닥이 허물어지는 모래세장 같은 곳일지라도 내 발목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남아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되, 기억하세요? 무슨 도움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나에게 해가 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닥치는 대로 대상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고 애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물건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틀은 음악 때문에 감사하시고 여기 도착 딱 해가지고서 파킹나 빈자리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따뜻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왔는데 따뜻하지 않고 불도 꺼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환란에 빠지고 뭐 때문에 환란에 안 빠진 자체를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닥치는 대로 감사하세요. 그 구별하지 마세요. 이것이 환란의 원인이고 이것이 환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다 환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인 감사. 미국 LPGA에서 뛰는 한국 골퍼 낭자들이 많죠. 작년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선수 중에 장하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키는 5피트 4인치여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썩 어울리는 체구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키에서 LPGA에서 제일 장타를 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첫 해를 보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LPGA 게임에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리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바하마에서 열리는 LPGA 첫 번째 게임에서 그 LPG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4에 티샷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인원 한 번 쳐가지고 쏙 들어가는 것은 보통 파3 세 번에 끝내야 되는 홀에서 벌어지는 짧은 홀에서 벌어지는 건데 두 번에 들어가야 될 먼 거리에서 단 한 번에 쳤는데 그게 첫 번째 샷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그것도 파4 홀인원이라는데 원래 홀인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그 파4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지. 하여튼 두 번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리에 있는 홀을 한 번에 홀에 집어넣은 것을 한 번도 LPG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하나가 하나장이 그 저하고 종신대 영어는 CHAG라고 JAA인지. 근데 티샷을 그래서 하는 것과 그 공이 홀에 쏙 들어가는 것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런데 이 하나장이 더군다나 원래도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자자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하나장이 그 홀에 첫 번째 한 번에 딱 들어가게 한 것도 유명해졌지만 그 홀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간 것을 공을 이렇게 꺼내는 것도 이게 중요한 모먼트거든요.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그 그린 위에 올라간 장면도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이 하나장이 그린 위에 올라가서 성격이 애가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그 공을 딱 빼서 크 이러는 게 이제 이게 또 역사에 남는 건데 얘는요 그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홀에 있는 깃대를 향해서 한국식으로 절을 했어. 거기 엎드려져서. 이게 또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또 그냥 유튜브고 뭐고 그냥 수도 없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커멘테이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게 절인지 뭔지를 몰라.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뭐든지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절. 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절은요 상제와 군사부에만 하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근데 신을 대리한 군, 왕, 사, 선생님, 그 다음에 부, 부모님 에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바닥에 머리 임하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린 위에 올라가더니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 계산했겠어요? 카메라가 지켜보았다는 거 밖에서 얘가 자연스럽게 그린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저 앞에 있는 홀 깃대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 걸어가면서 속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고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이 위대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내가 티샷을 잘 치긴 잘 쳤지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마운 일이 생겼다. 내 능력을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기술과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인가 내가 고마워할 일이 생겼고 고마워할 대상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캐디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고마워요? 홀이 고마워. 거기 있어줘서. 골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홀인원은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 길목에 홀이 있어줘서 생기는 거지. 얘는 그 순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것은 저 홀이다. 왜? 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저 홀이 나를 도와줬다. 어떻게? 내가 친 그 굴러가는 길목에 얘가 있어줬거든. 얼마나 기특해. 전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와. 그리고 그 감사를 즉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왕한테 절하는 것처럼 홀에다 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특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이 벌어졌든지 제일 먼저 역시 내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감사해야 되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홀한테라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홀을 거기에 파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께 감사. 나의 도움은 그 홀을 거기에 파놓은 게임 커미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감사.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뭐든지 넙죽 절해서 감사하십시오. 벽에도 감사하시고 깃대에도 감사하시고 홀에도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신호등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차에도 감사하시고 뭐든지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사람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움. 이제부터 도움을 구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것을 믿고 사시되 그 도움을 감사하면서 사죠. 이제 이전보다 실족하는 일이 더 줄어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특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0: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계산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그냥 은혜 받고 15년 그 형 살면서 그 끔찍한 생활 가운데 이제 이거 청산하고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냐? 예, 그게 인간이에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다시 제자리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어제까지 우리 15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3주 더 이제 삼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구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0: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작년에 그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22만여 건이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다가 그 단속에 걸린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제가 놀랐는데 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22만여 건 가운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여 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44.5%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재작년에 난 기사인데요. 사기 범죄자 11만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8만여 명. 그래서 사기 범죄자의 재범률이 무려 77%에 달하고요. 절도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58%.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단속돼도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가도 이 죄를 끊는다는 게 이게 이만큼 어렵다는 그런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에 그 상습 절도범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잡혀가지고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15년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늦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잘 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이분이 다시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행태가 좀 이거랑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나기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고는 사사기 15장 16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이르되 나귀 위에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위에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의기양양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데요. 바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저께 특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합니다. 그 특별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인생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데요. 겉보기에 막 남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그 해갈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참 행복하지 않은 많은 경우를 보는 게 그게 목회자인 저희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비해 가지고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에나꼬리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기가 지금 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지금 이 에나꼬리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제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에나꼬리로 표현하니까 이제 삼손 인생이 달라졌구나 변화가 됐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 16장 1절이란 말입니다. 16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프라스티튜트예요. 매춘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창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로 앞구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겨워가지고 가눌 길이 없는 감격으로 엔학고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감격을 표현했던 게 삼손인데 우리 기대로는 이제 드디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구나는 이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잖아요. 초반부터 그냥 여자 얼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삼손인데 그래도 그때는 그 딥나잇에서 만난 그 여자는 이방 여자긴 하지만 창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고요? 분석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음주운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곤욕을 치르놓고 그렇게 또 절반 가까이가 또 그 음주운전 하는 이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석 안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그냥 은혜 받고 15년 그 형 살면서 그 끔찍한 생활 가운데 이제 이거 청산하고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냐? 예,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 그지없는 그런 쓴웃음을 짓게 하지만 오늘 이 16장 1절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가 깊어진다는 건요, 그저 그냥 막 붕 떠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철저하게 바울처럼 이런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한 몇 년 전인데요,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뭐 그룹이랄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아 이분들이 이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서로 이제 몇몇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살을 빼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분들 몇 명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 저는 또 경기도 산다고 넣어주지도 않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정보도 교환하고, 막 좋다는 약도 구해서 먹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이렇게 이제 살 빼기로 결심하고 막 애쓴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집회에서 만났는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뭐 그냥 뭐 한 1, 20kg는 빠진 것 같아요. 막 살이 쏙 빠졌는 게 전부가 다. 그게 내가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거기에. 2차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한 3년 뒤에 다 만났는데,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원래로, 뭐 더도 덜도 아니에요. 딱 원래로 그렇게 돌아갔더라고요. 요즘도 내가 가끔씩 만나면 내가 묻습니다. 속으로만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 다 원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아,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 송림 운동장을 막 오후면 뛰고 보신 분도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막 두부만 먹고 아침에 두부, 점심 때 두부, 저녁에 닭가슴살 이래가지고 저도요 막 배를 이렇게 확 뺀 적이 있어요. 내가 제가 참 물정을 모르는 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바지 맨날 흘러내리고 막 이 맞는 바지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막 세탁소 가서 바지 다 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배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원래로 다 돌아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릴 걸.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게요, 이 요요 현상이 이 살 뺄 때 육신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요 현상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이 삼손의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런 우리 인간의 이 실체를 직시해야 돼, 직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는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가 지금 막 그냥 돌로 쳐 죽이려는 막 그냥 막 흥분한 군중들의 애워 쌓여가지고 막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야말로 복음에 전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한 음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막 흥분해 있던 군중들이 하나 둘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사람들 다 갔다, 너도 가라 이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한마디 덧붙여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을 준엄하게 던지시고 보낸 거예요 왜? 자기의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으로 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직시하지 않고는 또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막 특세 때 은혜 받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책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 던지려는 내면의 그 악한 괴롭힘이 다 사라지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정죄감으로 해방되었다.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죄책감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너무 들떠가지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특세 때마다 은혜 받고 하는 그게 이 반복되는 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특세 때 은혜 받으신 여러분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사사기 15장에서 에나꼬레의 기쁨을 그 감격을 삼손이 누렸지만 한 장 건너기 전에 더한 원래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주의 종으로서 그 창녀와 놀아나는 이 타락의 자리로 빠져버린 게 은혜 받은 직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특세가 자기 인생 특세였대요. 가장 좋았대요. 또 우리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다락방에서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가 집단으로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특별 새벽 부흥회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요요 현상도 넘치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내 안에서 원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꿈틀거리는 본능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한 위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외적인 문제예요. 이 반복되는 유혹이 주는 강렬함이에요. 제가 이 반복되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뽑아냈는가 하면은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딤나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는 모시옷 30벌, 겉옷 30벌 이걸 이제 내거는데요.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못 풀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여자 삼손과 결혼한 그 여자한테 이제 막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 답 알아내라고. 삼손의 아내가 그 눈물로 답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가르쳤습니다. 삼손과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답을 가르쳐 버리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담은 사사기 14장 17절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 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일어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그다음 보세요.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외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유혹의 강력함이에요. 들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눈 뽑히는 과정에서도요,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도요 삼손이 뭐냐 묻자마자 바로 답한 거 아니에요.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유혹하는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 나중에 삼손이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묘사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롬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저는요 이 16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의 번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뇌 아닙니까? 집요하게 집요하게 반복하는 그 심리학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펠탑 효과는 뭐냐면은 지금은 에펠탑이 프랑스의 그 랜드마크가 되어 있지만요. 맨 처음에 에펠탑을 세울 때 초기에 많은 예술가들, 많은 시민들이 다 반대했대요. 저 흉물스러운 저 쇳덩어리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세우면 그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 다 가리고 이게 뭐냐고 세우지 말라고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더니요 이제 이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랬더니요 눈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형성된 친숙함이 호감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프랑스 사람 제가 알기로 에펠탑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알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상징이 됐습니다.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에펠탑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이 시대 문화를요 이 에펠탑 효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는 남자가 길을 뚫는 거는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90년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강남역 앞에서 내가 어느 미친놈 하나가 길 뚫은 걸 봤어요. 그 당시 내 생각에 저 완전히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길 뚫는 건 여성의 전유물인데 무슨 남자가 길을 뚫고 나타났냐고. 그래서 내가 그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욕이 나오도 욕이. 저 미친놈이네 저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1, 20년 지나가지고 저요 길 뚫은 남자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 나도 한번 뚫어볼까? 제가 여기 길을 뚫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60대 이상은 다 교회 다 옮길 거예요. 저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펠탑 효과. 여자가 길을 뚫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 눈으로 길 뚫은 남자를 처음 보니까 용납이 안 됐는데 계속 그게 반복해서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효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 그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꽁지 머리 한 거. 나 처음에 보고 그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요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 두상이 이게 약간 그 머슴 두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꽁지 머리 하면은 꼭 머슴 같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기는 안 할 거지만 거부감은 없어요. 뭐 남자라고 뭐 머리 기르면 안 되나? 여러분 내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에펠탑 효과예요. 자꾸 보니까 보고 또 보니까 거부감이 없으신 거예요. 문신. 우리 때 20대까지만 해도요 지금도 그러나요?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야구 선수도 문신하고 축구 선수도 문신하고 뭐 해외 스포츠 보면 다 문신하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요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에펠탑 효과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그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바뀌어지는 중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요, 한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죄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에펠타 효과를 통하여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옛날에는요, 그 저질들 하는 것들 꼴보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선을 타고 암만 안 보고 싶어도 안방에까지 들어왔으면 계속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악한 풍조 아닙니까?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나 안 보고 싶은데 단축 누르면 계속 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여러분 내우외환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바깥에 이런 본성을 아는 사단이 끊임없이 에펠타 효과로 반복해서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15장에서처럼 뭐 특세 같은 거 통해 한번 은혜 받고 막 애나 꼬레라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금방 16장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느냐,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심 또 조심. 이것 말고 대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덫과 같이 임할 그날에 죄 짓는 인생이 안 되도록 뭐 막 복잡한 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조심해라. 조심. 어? 조심해야 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간단해요. 아직 두 눈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기 전이면 조심해라, 조심. 몇 년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상하게 막 계속 그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저렇게 그냥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한 방에 저렇게 넘어지는데 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뭐 나라고 무슨 재주가 있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이 안 올 만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방심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경고, 조심해라. 어?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려면은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반복되는 유혹의 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자꾸 반복되는 거, 자꾸 그 우리 애들한테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예요. 니들이 그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한 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니들이 못 견디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내가 끊어줄게. 우리 집에 인터넷을 자체를 내가 차단시켜줄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끊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불미스러운데 자꾸 가면 끊으세요. 옛날 그 2G폰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써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여튼 차단해야 돼, 차단. 그러시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이 하나 더 있네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아까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대안으로 그 다음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실천사항, 과거에 주신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15장에서 그 넘치는 에나꼬레의 기쁨을, 그 감격을, 그것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감격했더라면 바로 16장에서 그렇게 그 창녀 찾아가는 이런 저속한 짓은 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꿈틀꿈틀거립니까?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듣고 맞아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청소년 사회 갈 때 이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뼈저리게 뼈저리게 느끼고 느끼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요 우리 또 청소년들은 또 막 뜨거워요. 그래서 막 죄도 잘 짓지만 막 회개도 잘해요. 결단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막 다 뒤집어집니다. 막 난리 난리 나요. 막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그리고 막 어떤 애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골초입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그냥 팍 꺾어버려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막 팍 꺾으면 또 막 애들이 또 막 와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요. 전에 이 말씀 드렸던가요? 한 녀석은요 너무나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얘도 골초인데 주로 골초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얘도 골초인데요 너무너무 격앙이 돼가지고 얘는 그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화단에 가서 이런 짱돌로 자기 오른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담배 꺾어봐야 또 산다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결단을 했는데요 열흘만 지나면 왼손으로 피해요. 왼손으로. 이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내 의지로는 여자 외모 밝히는데 쩔어있는 이걸 단번에 못 끊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삼손이 엔학고래의 감격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부르던 찬양 아시죠?

못하네. 이게 1절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못하네 시리즈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절은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4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른들의 지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특세 때 은혜 받으시고 엔학골의 기쁨이 넘치시면 여러분 더 이상 힘쓰려고 하지 말고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도 그렇고 무슨 무슨 사기죄도 그렇고 강력죄도 그렇고 다 반복하는데 다윗은요 비록 그가 부끄러운 그 바세바라는 그 유부녀와의 그런 성적인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후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시편 51편에서 그 답을 찾는데요. 눈물 나는 다윗의 그 회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그 성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도덕심이 아무리 강해도 뭐 왕이고 뭐고 내 의지로는 이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다윗이 자각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이거예요. 15장에서 그렇게 감격, 에나꼴의 기쁨은 노래했지만 성경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한 번은 아까 그 목마를 때 그래서 이제 에나꼬리를 얻어낸 그때 한번 기도하고요. 이후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는 언제 기도하느냐? 눈 뽑히고 기도해. 눈 뽑히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 뽑히고 지금 기도하는 이 삼손이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뽑히기 전에 기도 좀 하지. 뽑히기 전에 눈 뽑히기 전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죠. 눈 뽑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었더라면. 여러분 다행히 우리 아직 눈 안 뽑혔잖아요. 저 지금 목회 방해 안 받고 하고 있잖아요. 눈 뽑히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반복되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되면 타인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돼요. 연약함 이해하기.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이건 또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새로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삼손을 보면서 비난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당신의 남은 때가 언제나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2번째 시간. 길선주 장로의 통감부의 구금은 장로교만의 문제가 아닌 평양 전 교회의 문제가 돼버렸다. 교회는 이제 교단을 넘어 한 지체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다. 길선주 장로를 넘어 그 누군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면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
1: 그건 교회가 양적인 성장뿐이 아닌 내적인 성장으로 당연히 발생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성도들을 다 같은 지체로 여겼고 그 지체가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었고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2: 아니, 저자가 언제까지 저렇게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야? 벌써 3일째인데. 이거 혹을 뜰에다가 돌에 혹을 붙이는 격이 되는 건 아닌지. 가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거 어쩐다 이거.

0: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나?
1: 아, 예.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0: 듣던 대로 여지 부덩이군, 그래.
1: 이대로 가만 놔둬야 합니까? 여기가 놈이 기도하는 기도처도 아니고. 아, 이거 불안해서.
0: 불안? 왜? 저자가 벽을 뚫고 나가기도 할 것 같은가?
1: 아니,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울음소리에 고함소리에 기도하는 것이 예사가 아닙니다. 우리 군무자들이 무섭다고 야단드립니다.
0: 조금만 더 기다려봐지. 놈의 신이 뭔가를 보여주겠지.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보자.

0: 아니, 그 교회 일이 산적했는데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니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1: 이제 곧 나오실 때가 됐는데 무슨 병고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저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내일이면 나오실 겁니다.
1: 아유, 저도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2: 아, 여기들 계셨군요.
0: 아니, 저희들을 찾아 계셨더랬습니까?
2: 장로님들, 저와 함께 가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1: 아니, 어디를 가시는데?
0: 아, 예,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2: 우선 따라 나서시지요.

0: 아니, 이 길은 통감부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혹시?
2: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선조 장로님을 모시러 가는 길입니다.
1: 아, 그럼 우리 장로님이 나오시는 겁니까? 나오시는 장로님을 우리가 모시러 가는 길인 겁니까?
0: 아, 그러니까니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다 아닙니까?
2: 아닙니다.
0: 예? 아니라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기거이 아니라면 어떡해?
2: 장로님께서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내보내 주실 것입니다.
0: 아니, 기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면 장로님을 내보내 준다니요? 내가 이거 도통 이해가 안 가는구만이.
2: 가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서두르시죠.

0: 뭐이가 어드래?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서리 길을 나섰다고?
1: 예. 그저 지금 길선주 장로님을 모시러 간다고 하시더만요.
0: 길선주 장로님을? 기름 장로님이 나오시는 거이가? 드디어 오늘 외놈들의 손에서 풀려나신다 이 말이네.
1: 아, 그러니까니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오늘 장로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목사님께서 오케 하셨는지.
0: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만. 그래, 자자자, 우리도 장로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자오.

0: 길선주, 드디어 기도가 끝났어. 그래, 뭐라고 기도를 했어? 당신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구만 그래.
1: 그래,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0: 뭐야? 나갈 때가 되었어? 그럼 우리 대일본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했소이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지. 그동안 이렇게 생모생을 하셨소.
1: 그게 아니요. 나는 지금도 당신들에게 협조를 할 생각이 없소이다.
0: 뭐야? 그런데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형무소로 이감이 되겠다는 건가?
1: 밖에 나가보시라요. 귀한 손님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0: 목사님, 다 왔는데 어게합니까?
1: 기러게 말입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2: 하나님께서 다음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0: 하나님께서요? 이거 내래 무조건 이래. 가디.
1: 아유, 이거저 죽이야 하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2: 아, 저기 나옵니다.
1: 아니, 저 사람은 길선주 장로님이 아니고...
3: 당신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요?
2: 우리는 길선주 장로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3: 뭐야? 길선주 장로를 데리러 왔단 말이요? 아니, 누가 길선주 그대로 내준다고 했어?
2: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3: 뭐야? 하나님이 길선주 그대를 풀어준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들이 성경의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간음, 살인, 도둑질, 속임수와 같은 더 나가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큰 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과 저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놓을 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기에 충분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비결은 범사에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쁜 일이 생기거나 행복을 느끼거나 칭찬을 듣거나 명성이 올라갈 때 범사에 스스로 잘나서 그렇거니 하는 생각을 일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31편 말씀입니다.
2: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서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윤리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서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짓더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리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이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4: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리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2: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4: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2: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4: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의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2: 125편. 여호와를 우려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혼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4: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4: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2: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앗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눕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4: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니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2: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31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장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했는데 그 어떤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본장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으시지만 이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참 궁금한데 자,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자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이것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산에서 설교하실 때 하셨던 주기도문은 실제로 주님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른 의미에서 부릅니다. 어떻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활 후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아직 새로 태어나게 된 너희들의 아버지 또한 삼위일체 중 위치에서의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분명 걸으면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짜 우리 주님께서 눈을 하늘을 향해 뜨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걸을 때나 일할 때 또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보실까요? 주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또 우리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까? 그것은 영혼의 저 너머로 돌아갈 때를 말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이 17장에서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의 때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여 대행해서, 그렇죠, 구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아낌없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바로 그 때를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1절을 계속 보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난폭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사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게 되고 그 이름 앞에, 즉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2절로 가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미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의 놀라운 진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스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모든 개인은 그분께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실 수 있고 우리 모두를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분께서 하시기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를 다스릴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자에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와 자유의지를 꺼내게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범위에서, 즉 광범위하게 좀 나가지 않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선택은 어떤 사람을 제외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지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외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한 자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마음속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기 보면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같은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어떤 믿음, 즉 믿음의 질, 종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스폴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누리는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도구이기는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위, 즉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없게 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계하고 있는 한 주님께서는 현재의 것들이 아닌 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 시제는 과거 시제인 만큼이나 정확한 거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성이신 일에 무엇을 첨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17장 5절로 가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는 신성에 자신을 비우셨다고 가르치려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릎에 있는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 이 우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99.9%의 하나님이 아니라 100%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의 특권을 가지신 자신을 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경의를 요구할 수 있으시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며 영광으로 복귀하시려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으며 라고 했는데 9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11절에도 내게 주신 저희를, 12절에도 내게 주신 저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위대한 선택의 교리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건데 이것은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할 만큼 선택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하치, 칼빈, 또 스트롱 이런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이 선택의 교리의 글을 학교 때 읽어보았다고요. 공부도 했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제겐 충분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니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요. 이 기도를 제자들이 옆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예수님의 하시는 그 기도를 들었다면 얼마나 감동적으로 나가겠어요. 예수님과 그분과의 백성 사이에는 이와 같은 신비의 관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로 8절을 볼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

믿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싸옵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예나 돈이나 자동차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그분이 아버지에게 오셨음을 믿었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동안 놀라운 발견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음을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던 거죠. 계속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들릴 겁니다. 주님의 중재의 사역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러므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10절로 가보실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그 놀라운 주님, 그 구원의 목적이시고 구원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쳤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의 일치운동이나 혹은 우리 모두가 같은 교파로 뭉칠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훈 얻어야 되는데 참 이것에 대해 잘못된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 안타깝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혹은 어떤 교회 권력에게 기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한 번 더요. 충성된 종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므나의 비유 말씀입니다. 므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화폐 명칭이죠. 비유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귀인이 왕인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한 므나씩을 맡겨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왕위를 받으러 무슨 먼 나라로 가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인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먼 나라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못 되도록 방해 공작을 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있는 그 높은 왕에게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 말 하려고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인이 결국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되죠. 왕이 돼요.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는 자기 종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맡겨준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 이제 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그 한 문화를 활용해서 이제 열 문화를 벌은 것을 말하면서 그 돈을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는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열 고을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활용해서 다섯 문화를 남겼지요. 이 종에게도 주인은 역시 칭찬을 해줍니다. 정말 잘했다. 너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종이다. 내가 너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문화를 들고 와서는 그대로 한 문화만 주인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것도 보자기에 잘 싸가지고 아무것도 활용도 안 하고 그냥 그걸 그대로 주인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종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그랬어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 하는 이 말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맡겨놓지도 않고 뭘 내놓으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당신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종이 말하는 것이 좀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진짜 싸가지가 없는 종이에요. 이 종의 말에 의하면 이 왕은 정말 나쁜 왕이죠. 막지도 않고 내놓으라 그러니 이거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이 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종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종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는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이 맞지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보자기에 싸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책망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가지고 열 문화 만든 그 종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곱 명의 종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열 종에게 한 문화씩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세 종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나머지 일곱 종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일곱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책망 아니면 칭찬 둘 중에 하나를 받은 것은 뭐 틀림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을 때 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죽였죠. 2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이 비유의 의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28절도 보시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총리가 되든지 뭐 장관이 되든지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귀인, 이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귀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인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내려오시기 직전에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사실은 14절과 15절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아직 만왕의 왕으로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은 결국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문화를 받은 주의 종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문화를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문화, 이게 도대체 무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하고는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능력 많은 종에게는 5달란트, 능력이 조금 약하면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뭐 능력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능력, 재능, 은사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과연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그게 문화인데 과연 그게 뭘까요? 저는 이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신 단 한 번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번의 삶을 선물 받았어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인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인생 두 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한 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문화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많은 이유를 남겨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유를 남긴다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의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 번 사는 것 이상으로, 다섯 번 사는 것 이상으로, 열 번 사는 것 이상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다섯 문화 만들고 열 문화 만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한 문화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그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두 번 못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건데 한 번인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아쉬워요. 야, 다시 한번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합니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후회 없도록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삶을 놓고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결산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번 인생을 살도록 해주었는데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주님,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돈 버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노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분명히 틀림없이 그렇게 물을 터인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가는 것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잘 활용하셔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로부터 책만 받은 종이 나오죠? 그 종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주인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뭐 그렇게 살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서 한 문화 받은 그거 수건에다가 잘 싸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죠. 이 종은 어쩌면 자기 주인이 왕이 못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안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겨놓은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무나 놀기에 바빠서 그 문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악한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문화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4절부터 26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사람은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날 저희 집사람하고 백화점에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른 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막 여기저기 이제 그 매대가 펼쳐져 있고 물건 주고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매대 있잖아요. 이제 물건 파는 데가, 그것이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곳곳에 많은데 그게 매번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더니 작년에 있었던 그 자리는 그게 없고 다른 곳에 그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작년에는 저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올해는 여기 와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래요. 백화점에서 주는 자리. 그거 그냥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백화점에서 자리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게 좋은 자리 주는 줄 아세요? 이윤을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줄까요? 아니면 장사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까요? 좋은 자리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장사 잘 못하는 사람, 백화점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제일 구석자리, 그런 자리 주죠.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 얻으니까 더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장사가 안 되고 돈 잘 못 버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나쁜 자리 주니까 이제 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풍요롭게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청지기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하다 왔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착한 종이다. 정말 잘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이윤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윤 남기는 삶이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삶. 그게 이윤 남기는 삶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전혀 주님께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는 삶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인정해 줄 만한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내 손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창고에 쌓아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찾고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만세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무상으로 주신 그 기업, 무상으로 주는 땅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며 살아라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만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땅?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가 묻습니다. 이러면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사지선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로 살아. 요즘 다섯 문제 나오더라, 예가 나오던데요. 1. 세상은 살기에 참 좋은 곳이다. 그 정수라 씨 노래 보면, 아, 대한민국 있잖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뭐, 누구나 뭐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정말 그래요. 이 흙수저가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두 번째, 뭐 대한민국을 좁혀봐도 되고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2번, 3번, 정말 살기 힘들다. 4번, 세상 전체 확 불사질려야 된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죠? 아,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4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되게 화가 났던지. 자, 그런데 4번 같은 생각 들 때 있지만 그래도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승이란 말은 이 생을 말이 이제 언어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승 이렇게 하는 이생. 저승보다 낫다 생각을 하죠. 그래, 악인이 많아도, 그래도 뭐 선한 사람이 많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미라.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참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십자에 죽기까지 하셔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앞에 보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셔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했으면 그냥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멸망이라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면서 멸망의 말 별로 안 신경하세요. 그저 멸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받고 뭐 잘되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도 멸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아무도 멸망치 않아야 되는데 왜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왜 멸망시켜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그럼 앞에서 비유를 하나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한 비유가 뭐예요? 두 아들 비유죠.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둘러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 너 누가 여기서 설교하라고 했느냐, 너 누가 성전에서 이렇게 뒤집어엎으라고 했느냐, 네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모른다고 대답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안 갈래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죠. 이 말씀하신 결론이 예수님 뭐였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큰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말씀 믿는다고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잘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들은요, 안 해요. 아주 못된 아이로 드러나지만 결국 뉘우쳐서 순종했다. 이걸 무엇의 기준을 두느냐면, 세례요한이 의의 도를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회개하라! 우리는 모세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 회개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데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누구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세리들, 장기들, 이런 자들은 회개했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 이들을 보고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회개에서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죠. 회개라는 말은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자기 의로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기들은 자기들이 자타고 공연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장기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포도원의 악한 포도원 빈고. 그 다음에요, 22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는 받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믿게 되죠?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째 비유, 오늘 두 번째 비유, 내 다음 주에 볼 세 번째 비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이 제가 종종 표현한 게 그 인덱스 핑거, 세례요한의 손가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전부 세례요한에게 모아집니다. 세례요한 마지막 세례요한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 목사 안수를,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아요. 부목사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11시 예배 설교에 그 근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지난주 근위 얘기했잖아요.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도 당에 허락이 돼야 되는. 당회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내가 그 이 목사한테 다른 선물을 할 거 없고 11시 설교권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만 좀 젊었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해도 되잖아요. 고문 안 했다니까요. 못됐어. 진짜 못됐어요. 짓다나 복음 좀 알고 복음 전한다고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한 말씀도 안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설교만 하고 내려와세요. 지금 보고 내가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아직 죽을 때가 아직 까마득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을. 제가 목사 안수받고 첫 이제 어른 설교, 11시 설교, 그 목사님 선물로 주셨어. 그 시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요한이. 근데 세례요한의 증거를 안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오늘은 악한 포도원의 품꾼 비유, 다음주는 혼인잔치 비유.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냥 새를 받으러 보냈겠죠. 포도를 심어나면 한 3, 4년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3, 4년 지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이제 새를 받으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새를 주놨는데 그러니까 품꾼들이에요. 이들 품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품꾼이에요. 그러니까 품꾼들이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쫓아버리고 돌로 쳤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포도가 적어도 열매를 제대로 하면 한 3년, 4년 걸리거든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이 아마 너무 멀리가 있어서 주인이 못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악한 품꾼들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아들을 보냈을 때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품꾼으로 팔려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품꾼으로 팔려가면 해방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면 바로 풀려나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7년째는 자유를 얻게 돼요. 유대인에 한해서. 그런데 친척도 없고 또 6년 안 기다려도 풀려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죽여버리면 자유를 얻는데요. 주인이, 고용한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멀리 갔는데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주인이 죽었는가 보다. 누가 왔으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요놈 아들 요것만 탁 죽여버리면 전에 한 3, 4년도 세 번 받으러 안 왔는데 요 아들 죽여버리면 요 포도 누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것이 될 거다. 저놈 죽여버리자.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에 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증거를 안 받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사랑이 많아져서 막 용서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죽여야 마땅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 한다고요?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헤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여리고성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대.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다 썰어버리라. 이게 진멸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몰라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는 단어 이것은 누가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놈들은 진멸당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면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듯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 말씀 사이에 하나 좀 생략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청원을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착 압니다. 왜 아느냐면 그 이사야 5장에 찾아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좋은 포도원 밭을 만들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오늘 보면 좋은 포도 밭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랐는데 맺힌 것은요. 아주 악한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자본주의래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 자본주의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끄집어내요. 피라미드 구조였잖아요. 애굽이.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공의예요. 비리비 부유가 없는 사회예요. 유대 땅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살게 돼. 그게 기업입니다. 자기 기업은요. 누구든지 친척이 대물려 줄 수 있고 친척이 못 대물려 주면 땅은요. 사람은 6년 만에 돌아오고 6년 하면 7년 돌아오지만 땅은 안식년 되면요. 안식년 되면 49년 다음에 50년 되면 자동으로 자기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동산이거든요. 땅 문제예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 지금 뭐 계속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이거요 어마어마한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뭐 일어났던 그 금융 사태가 한국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근원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못 일어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해 보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래서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만세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무상으로 주신 그 기업, 무상으로 주는 땅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며 살아라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만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땅?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미 이사야 5장 포도 노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참 종자를 심었는데 이방이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 포도나무는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열매 맺어요. 그래서 이거 인간을 말아요. 포도나무는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서 약속의 땅에 심었더니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악과 악한 것과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낸 그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우성숭배를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에스겔서 1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시편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를 못 맺은 포도나무인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6절, 15절 농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시죠. 마태복음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히 나오는 내용이 이건데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구를 죽일 거예요? 아들을 죽일 거잖아요. 진짜 저 아들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다 진멸당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우리가 맺힌 것은 무슨 마음에 썼어요? 악한,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수군댐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그런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작년 한 해 그런 열매 맺었는데 올해는 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올해도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율법 지킨다면서 자기들은 좋은 열매 맺었대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십일조를 했습니다.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성교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요. 저 세리와 죄인들 제대로 못 들어와요. 유대인들 율법도 모르는 저들 못 들어오고 이방인도 못 들어와요. 우리만 들어갈 수 있지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세리와는 이미 말했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원의 회개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신데 그분을 믿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고 그분은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추수 때예요. 예수를 믿으면 추수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이런 추수를 제대로 교회가 안 하니까 신천지가 추수하러 다니잖아요. 엉터리 추수를. 교회가 이런 종말론적인 추수를 늘 전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로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은 종말이에요. 그래서 십자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다 이룬 성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성령이 임한 자는 항상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종말의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영이 임했다면 반드시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진멸입니다. 헤렘전쟁이에요.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죽여버리는 심지어 완전히 쓸어버리는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게 진멸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도 낯선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뭘 소문 듣고 오셨어요? 여기 오면 뭐 복 받는다고 왔습니까? 뭐하러 왔었어요? 진멸입니다. 진멸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발 그런 진멸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42절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18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할렐 찬송이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의 인자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심판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찬송을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BBN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나에게 있어서 친구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서 카드를 신청합니다. 라는 한 청취자님의 이메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복음의 빚진자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빚을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ITL 카드가 그 빚을 갚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하늘나라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다른 세계는 맑은 빛과 황홀한 색채, 감동적인 음악,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심심한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늘나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하늘나라는 왕의 집이에요. 이 행복한 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왕, 그분이에요. 이 하늘 도성의 모든 부분들은 다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어요.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를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심부름꾼 또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생명체예요.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다만 그들이 보일 필요가 있는 곳에 임무를 위해 보내줬을 때만은 예외예요. 하늘나라의 왕은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책에는 왕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쁘게 섬기는 종들을 원하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능, 아름다움과 능력을 받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의 성경에는 루시퍼가 완전한 것의 모델이었으며 많은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루시퍼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왕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창조물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능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린 채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루시퍼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루시퍼는 그의 반역에 동참하도록 천사들의 3분의 1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나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루시퍼는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었는데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또한 속이는 자라는 뜻의 마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악한 천사들은 귀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둡고 비밀스런 곳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가둘 감옥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곳은 지옥 또는 불의 연못이라고 불러요.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 반역자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느 날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이 영원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아직 그들이 모두 그곳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뒤에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지구의 대기권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마귀는 자기 천사들을 계급대로 정비했어요. 그는 하늘나라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땅이라도 지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음흉하고 사악한 의도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과 멸망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의 첫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책임이 큽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때로는 그렇죠. 어떤 기관이든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17세의 학생이 자살한 지 1년 후에 그 학생이 다녔던 명문학교는 자살한 그 학생을 보완돼 있어서 슬프게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학교의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알면서도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는 지금 학교 폭력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현재는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야기되는 참상은 말의 힘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잠언은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 혀 때문에 말의 영향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또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잔인한 말은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는 말로 어떻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말이 지혜나 미련함 중에서 하나가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힘을

0: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말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따뜻한 말은 치유 기능이 있어서 우리 이웃에게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 상처를 주는 것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명을 전하는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경쟁과 쟁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건 이겨야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가 손해보는 일을 당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지고 계산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야지 마음도 풀리고 만족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 중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목사님이 한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말씀하셨는데 만일 자매님이 진짜 누구에게서 오른뺨을 맞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자매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때리라고 돌려대겠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수술을 하겠다고.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빼앗김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를 꺾고라도 나의 것을 챙겨야지 만족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입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삶의 모양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크리스천의 모습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취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주라고 가르칩니다. 움켜잡기보다는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득권을 클레임하기보다는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를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세상보다도 더 악한 일을 자행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깨어지지 아니한 옛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탐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는데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막아서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마음의 이기심과 탐심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내 마음을 가로막기 있는 이기심과 탐심의 장벽을 깨뜨리고 차라리 당할지언정 상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밝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법정 소송에 대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소송하게 된 이유와 그 성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이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다투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난 케이스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 속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업자 간에 생긴 분쟁이랄지 정부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성도 간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다툼이 벌어졌을 때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할 수 있다면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법정에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에 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성도도 얼마든지 법정에 설 수가 있고 리갈 이슈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세상법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면 된다 그런 뜻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통법 안 지키면 되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택스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역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크리스천은 법관이나 변호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오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도 훌륭한 판사가 많이 계시고 좋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에 존 캘빈이 해석했던 해석이 그래도 가장 오늘 본문을 잘 대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의 법도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법정에 송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일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시전을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이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문제요, 또 이해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풀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교회 밥 법정 가지고 간 것은 결단코 최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소송보다 더 위대한 비움의 법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 쉽사리 술을 하고 법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법을 덜먹이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정당하지도 않고 추천할 만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가끔 보게 되면 교회를 상대로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돈을 뜯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전 그때마다 솔직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축복이 될까? 교회를 상대로 뜯어간 그 돈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얼마든지 세상 시민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도 있고 고소할 수 있겠지만 that's not the best choice,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추천하기를 원하는 크리스천 삶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법정에 가지고 가서 고발을 했지만 실상은 둘 다 허물만 보일 뿐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둘을 합쳐서는 한마디로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쟁취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당할지라도 상대를 축복하고 세우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천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양보할 수 있고 나를 비울 수 있다면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쟁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할까요? 얼핏 보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가 당하며 살 수 있을 때에, 포기하며 살 수 있을 때에 참된 차원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지만 당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 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비우며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며 양보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더 고귀한 신분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가진 신분답게 살려고 한다면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장서 갔던 주님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면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kenotic theology, 비움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He emptied himself, 여기서 나온 크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크나틱 데알러지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 보좌 영광을 비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무고하게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목을 박을 때에 그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조용하게 당하셨어요. 그가 마지막 처형당하실 때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밟혔지만 그는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으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비워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근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우심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명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시작한 크리스천 삶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갔어야 되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비울 줄 아는 용기,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 심령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이나 탐심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린훙이라고 하는 중국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검은 개 한 마리와 흰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들이 서로 사이가 나빴어요. 서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날인데 두 마리 개가 담벼락에 누워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입을 열었습니다. 난 인생에서, 이 개를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견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견생. 난 인생에서 혹은 난 견생에서 진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좋은 친구가 된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을 들은 다른 개가 동의하며 대답을 합니다. 맞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그동안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그 두 개는 기쁨에 겨워 스스로 깨안으면서 외칩니다. 우정 만세, 싸움 질투 원망아 다 사라져라. 이렇게 외치는 순간 주인이 맛있는 뺏다귀 하나를 개들에게 던져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는 동시에 뺏다귀를 덮치고 피가 터지는 혈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이 견공들 사회에서만, 이 dog society에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교양 있게 보이는 분도 뼈다귀 하나만 던져지면 체면 신분 망각하고 싸우는 것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이민사회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뼈다귀 하나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케이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고발하고 불의하게 세상 앞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것보다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더 고결해야 되고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성도의 신분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 말의 뜻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의 판단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될 윤리 기준이 세상보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우리 삶의 스탠다드가 세상보다도 높기 때문에 세상을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쉽게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바로 이익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산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는 케이스를 trivial case, 아주 매우 작은 케이스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 가져가 봐야 별것 없다, 좀 이겨봐야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사느냐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종말론적인 문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붙었던 모든 그리스도들이 가지게 될 놀라운 고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사소한 이익관계 때문에 다투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과 제가 정말 예수께 속한 자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한다면 세상보다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되고 더 폭이 넓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얻게 될 이익보다도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양보하고 비울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맺게 될 열매는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며 포기하며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소중한 가치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우고 양보함으로써 얻게 될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발함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6절과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즉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리리게이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형제가 서로 형제를 고발했을 경우에 실제로 날 결과가 무엇일까요?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이 헤테마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패배란 뜻이에요. defeat 혹은 failure, 실패. 어떤 영어 성경은 loss, 상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이 서로 법적으로 고발하고 싸우게 되면 둘 다 패배자야, 둘 다 졌어,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충고한 것입니다.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당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당장의 이익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팔아가면서 물질 가지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불의한 성공보다 더 값진 것이 깨끗한 패배예요. 차라리 지는 것이 더 정당하고 좋은 것이지 불의하게 성공해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세상적인 명성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과 제가 재물 추구하고 명성 추구하다가 사람 잃게 된다면, 내가 물질 따라다니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질 따라다니고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관계성도 깨뜨리고 인간성도 부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와 같은 귀찮은 삶의 방향을 downward mobility, 아래를 향한 운동이다, 밑을 향해 내려가는 삶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아신 대로 헨리 나우에는 예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청빙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토론토의 라르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가서 이 발달장애우들을 섬기는 사명을 하다가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표현했던 예수님의 이그젬플이 downward mobility, 밑을 향해 내려가는 삶. 저는 항상 헨리 나우를 볼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만은 한국 땅에도 이와 유사한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전영창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1917년도에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태어나셔서 중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그런 분입니다. 그랬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서 민족 정신을 배우고 섬김의 도를 그가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1947년도입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 웨스턴 신학교로 옮깁니다만은 거기에서 목회학 석사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국 유학 간다는 것도 쉽지 아니했고 미국 유학 가서 공부까지 했다면은 이 굉장한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하게도 신학교 졸업 2주를 남겨놓고 한국 땅에 전쟁이 터졌어요. 6.25가 터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마땅히 학교를 다 마치고 갈 터인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으로 당장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학장이 말렸습니다. 2주만 있으면 졸업하는데 2주만 더 있다 가라 그랬지만 나만 여기 있으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동포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채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섬겼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경남 거창에 있는 작은 시골 고등학교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 그 고등학교에 학생이 8명밖에 없었어요. 자, 미국의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사실 웬만한 지역 가도 떵떵거리며 일할 수 있는 엘리트가 시골에 있는 8명밖에 없는 고등학교 가서 티칭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됐어요. 설립자는 다른 분이 아셨지만 실제로 그 학교를 오늘날로 키운 분이 바로 전영창 교장님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학교 가게 되면 그 학교 강당 뒤쪽에 직업 10계명이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즉 졸업생들이 직업을 택할 때 고려해야 될 10가지 사항. 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은 전영창 교장님이 설교하신 설교 제목을 따서 만든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요. 첫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셋째, 성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아홉 번째 가보게 되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저는 솔직히 그 글귀를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도 upward mobility,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가는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낮은 곳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 알면서도 당함에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손에 잡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실 더 위대한 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나의 것을 비우게 되면 잃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이 진짜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불의한 자의 삶이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상은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하게 소송을 벌여가지고 속임수를 동원해가지고 설사 너가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그러나 너가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적인 측면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성경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 평강이 주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던져주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살았던 사람들, 오맹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것은 미래적인 측면과 현재적인 측면 모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삶을 평생 계속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못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거짓으로 꽉 차 있던, 할 수만 있다면 속에서라도 빼앗아서 쟁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심령 가운데 내재했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은 우리의 절망적 우리 마음의 상태에 비교해 볼 때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고 오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불의한 가운데 살고 탐욕 가운데 살아왔지만 무엇을 통하여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두 가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죄성을 씻어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아니하는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게 된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충만하고 기쁘겠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경험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천국 백성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전혀 천국 백성답지 못하게 수많은 고통과 탐욕과 깨어짐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 흔히 만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실로 자유인이 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린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일본의 만화 작가 중에 고즈미 시노자오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해서 세상 고통이란 고통은 거의 다 겪었던 분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이 신흥종교에 빠져서 매일 싸우셨대요. 그게 종교라면 치가 떨리는 그런 가정에 자랐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세 번째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둘째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벌써 자살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출간된 유명한 만화책이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7개국에 번역이 되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일본에서도 종교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채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찌꺼기와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혜인님의 다음과 같은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네. 오늘 내 인생 고난이 아니어도 내일도 아니라 말할 수는 없네. 고난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네. 고난이 주는 교훈 확신할 때 오늘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 가벼워지리.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시리라. 고난 중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리. 고난 후에 즐거움의 제사 드리리. 이처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그리고 고난의 배후에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안지영 강사의 목요일 저녁 집회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여호와킴, 지금 다니엘이 붙잡혀갈 때 있었던 그 같이 붙잡혀간 누구예요? 그 여호와킴에 대한 얘기예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지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그 다음에 16절. 그는 가난한 사람과, 이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잘 헤아려서 처리해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희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여호와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에 그 뱃속에다가 넣는 것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선지서들, 거룩한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는 여기 이 바빌론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가 다시 세워졌을 때, 새롭게 세워졌을 때 그는 여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 하는 사람한테 공의를 행하십시오 했던 이 다니엘이 여기서는 그거 안 할까요? 아니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정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안 다리오스는 이 다니엘이야말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여기 뒤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냥 그 어디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해가지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하나님이 너가 믿는 그 신이 너를 구원하기를 바란다. 그러고선 그날 밤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내는 다리우스 그 왕. 한 사람 그냥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한국이 저 모양 저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부정에 걸려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예? 저기 막,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왜 나라는 점점 더 고꾸라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왜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합니까? 아이들이 죽어서 지금 고통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교회가 보듬어주지 못하고 그만 좀 해. 너무하잖아. 경제를 살려야지.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한국 사회. 교회가 그것을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편이 돼가지고 가버리고 있어요. 그 세월호 사건에 죽은 아이들 반이 괴를, 아니, 3분의 1이 괴를 나간 아이들이었어요. 70 유가족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있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카톨릭으로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 있는 사람들이나? 잃지 말아요. 왜 800, 1000만을 사랑하던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전도 안 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감각이 없죠. 그런가 보다. 회개하세요. 저들의 가슴, 내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데 어디 선교적 어디 가느냐, 어디 간다는 거야. 선교지? 여러분들, 이 선교지라는 개념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삶, 이거는 일이에요. 일. 그런데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라이프, 이것은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러고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왜? 너희들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나가서 전도해. 에? 나가. 그러셨어요?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안에 율법을 주고 율법에 따른 삶을 연습해라. 그러면 그 빛이 저 세상으로 나갈 거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사이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장이죠? 뭐 21장, 20절인가? 예? 나도 너를 보내. 거기서만 얘기한 게 17장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들을 여기에 두고 가는데 이들을,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여기서 이 어려움 속에서 끄집어내서 딴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저들을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구하는 것은 저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하나가 될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들이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13장, 17장 이 사이에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라, 서로 하나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이럴 때 너희는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웃어요. 도구도교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랬을 때 이 다리우스 왕은 뒤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늘의 하나님이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게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안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과 삶. 여러분들 선교 일을 하는데, 선교 일을 하는데 그 일에, 그 일이 선교적인 자세가 없으면 그건 선교 그냥 일이에요. 이게 저 기억, 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을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산상순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산상순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말, 힘든 게 많아? 막 때리면 맞아라. 뭐 그냥 여자를 보면 있지 눈을 감아라 뭐 이런. 근데 눈을 감아도 막 보여. 왜 이런 얘기가 많아? 하나님 나라라면 그 새 하나님 나라의 새법이라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끌려가면 너는 이제 그 핍박받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냐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잘 써먹냐면 전도할 때 써먹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그랬어. 살인한 거라고 그랬어. 똑같이 요거 우리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 율법이 뭘 갖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법도 뭐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쓰여지는 몽학선생이냐 이거. 율법과 똑같은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덮어버렸어. 주님, 제가 서신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안 되는 것만 하래. 사랑해라. 안 돼. 용서해라.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안 되는 것만 족족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꼭 뭐 같으냐. 무슨 공자할 맹자할 무슨 율법 그 뭐 윤리서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덮어버렸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말씀을. 그러면서 나는 안 봐. 웃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세법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렇죠? 이 어두운 세상, 더러운 세상에 임했어요. 이 미워하고 모으는 이런 더러운 쓰레기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그 백성으로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산상순의 팔복이 맨 앞에 나오냐? 그것부터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 헤드라인이 빡 맞추고서 그다음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장. 예. 7장에 보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저예요. 선교지에서 기도원에 퍽퍽 낫는 거야.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많은 선교일을 할 수 있어요. 목회일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하셨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안 되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동영상 하나 주시겠어요?
2: 할미야, 할아버지 어디 있어?
3: 아버지.
2: 여기 큰 그림에서, 큰 그림에.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3: 아버지.
2: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3: 언니.
2: 아빠 어디 있어, 아빠?
3: 아빠.
2: 엄마 어디 있어, 엄마?
3: 엄마.
2: 고모 어디 있어, 고모?
3: 고.
2: 둘째 고모. 또 다른 고모. 고모 말고 옆에 고모. 그렇지.
3: 고. 고.
1: 왜 저걸 보여준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제 손주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바라만 하는 거는 아빠하고 엄마밖에 없어요. 저는 할부지. 할머니는 할미. 고모는 코. 코. 그런데 저는요,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네? 정확하게 발음했다고 저는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막 썼어요. 얘들아 고맙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할미 저기 뭐야 화상 채팅으로만 봤는데 다 이렇게 가르쳐놔서.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손주 지금 18개월 됐어요. 이 아이가 할부지라고 하는 말을 저는 완벽한 할아버지로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제가 야, 너 틀렸다. 할아버지라고 고쳐라. 왜 아직 그거밖에 못해? 빨리 해. 할미가 뭐야? 할미가 왜 고자는 못자가 안 들어가? 이러면서 막 다구치면 우리 아들이 저거 가르칠 맛이 날까요? 아니죠. 저는 저 꼬마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산상순에서 이런 얘기한 거, 사랑하라, 서신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말씀과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데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넘어져. 오늘 아침에 탁 그러다가 또 넘어져. 계속 넘어져. 제가 제 아내한테 온유해지 그러다가 발길로 참면서 온유해지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뭐 일찍 자가지고 막 돌을 던지는데 못 깨. 그래서 큰 돌을 막 던지다가 너무 깨릴까봐 못 던져.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이제서 다 이 소리. 우리 어머니가 깨는 것에 내가 싫어서 내 아내를 깨는데 우리 벌써 자는 거야.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제가 온유해야지 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갔는데 온유가 안 돼버렸어요. 그럴 때 오는 우리의 좌절감. 우리는 전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선교적인 라이프는요, 어떤 데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안 되는 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 너는 완벽한 지금 의를 행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거로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거꾸로 그랬나? 예,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와. 그래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러네요. 이랬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6장 딱 넘어가면 사라가 하갈 치유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지 않고 알았어 하고 세상에서 탁 치해요. 하나님은 16장에 일어난 그 일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이것을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4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요. 완벽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방향을, 이 걸음을 걷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하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계속 그렇게 가자.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은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망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김혜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할 얘기 10%밖에 못했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디서야 할 얘기가 있겠죠?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많이 주눅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눅드는 그 삶 속에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아는 것만큼 움직이십시오. 아는 것만큼 움직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같이 동성으로 먼저 오늘 여기 이 시간에 배운 것들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함께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걸리는 진로의 문제, 또 직장 안에서의 문제, 학교 안에서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실 주눅들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 나타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지금 이 터널을 껌껌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같이 깊게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안 것만큼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밀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절뚝거리기도 하고 정말 천천히 가기도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전히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내 아내와 남편과 말다툼을 하며 깊이 속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후회하는 저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옆에 와서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너는 계속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저 세상을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우리 것에 우리가 함몰되다 보니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짐이 나를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포로로 붙잡혀가서 웅장한 그 건물 속에 함몰될 뻔했던 이 다니엘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 오늘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들이 이 자리를 떠납니다. 또 돌아가면 그곳에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 이들에게 거기가 싫은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주님, 자 이제 여기 제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혼탁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 오전에 쭉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리플렉션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결정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내는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헌신한 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한 발자국을 띕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발자국을, 이 한 걸음을 주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방송은 여러분들께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 엄선된 찬양만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갖는 중요성 때문인데요.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이자 또 전달된 이 감정이 우리의 정서와 인격 그리고 신앙까지도 형성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은 하나님께 그릇된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전하지 않기 위해 보내드리는 음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송 원칙이 있기에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다양한 음악에서 저희들은 선별하여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 BBN 방송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도록 청취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BBN

0: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교인을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 형성, 훈련, 섬김, 사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세규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미국의 곳곳에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그 지역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LA 다운타운이나 뉴욕 다운타운에 한국말로 길 이름 짓고 동네 이름 짓는 것을 뭐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서 이민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지역에 이렇게 정착한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하는지를 이렇게 살피다가 보면 일정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정착지를 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살던 그 해안가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해안가의 마을을 이루고 정착을 합니다. 넓은 평야 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크고 작은 평야 지대를 찾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산지에서, 깊은 산골, 높은 산지에서 살았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도 바닷가에 내린 다음에 그 자기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높은 산지에 이르러서 마음 편안하게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월남이 배망하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수많은 월남 사람들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받아들였을 때 미국에 온 월남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남 사람들의 상당한 숫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에서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지역의 어업의 피싱 인더스트리의 상당한 부분을 월남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더 서쪽으로 가면 멀리 메인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지아에 이르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가로 남북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았던 분들이 남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지에 많이 정착을 했고 또 핀란드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델라웨어나 버지니아에 도착한 이후 계속 서진해서 산속 깊은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거주지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특별히 산에 자리를 잡은 민족과 그 집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랜 세월 외침에, 인베이전에 시달렸던 분들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지에 살던 분들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살던 분들은 로마 제국 당시에 끊임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했던 변방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의 산지에서 자리를 잡게 된 스위디시나 피니시, 스웨덴 사람이나 핀란드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늘 시달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곳에서 못 삽니다. 안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가 살기 좋고 또 바로 나가면 농사짓지 않아도 고기 잡을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지만 침공에 취약합니다. 또 넓은 들에다가 밭을 갈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도 좋은데 순식간에 외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대부분 높은 산지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 종종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왜 산을 향하여 기대를 품을까요? 아, 여기보다 산으로 옮길까? 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가 나오죠. 환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동안에 성경에 나오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산과 관련되는 기록 중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아닌데 가장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성 가사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 가사를 우리가 어떨 때는 성경 구절보다 더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이 구절은 산과 도움을 연관합니다. 산과 도움이 필요로 한 환난의 상황을 연결짓습니다. 왜요? 산은 도움의 상징입니다. 산은 안전의 상징입니다. 산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도움을 주시고 무엇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원리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가만히 보십시오. 1절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환난이 닥쳐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도움을 찾습니다. 도움이 올 곳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어디로 눈을 들었어요? 산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보통 산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산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절에서 그는 그의 시선은 산을 벗어납니다. 나의 도움은 산으로부터 오도다. 그래서 모든 외침에 취약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땅을 벗어나 산지로 들어가서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자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윤리관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산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산을 찾으면 그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을 의지합니다. 산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산이 너무도 소중한 안전의 근거이기 때문에 산을 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원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티베트 고원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름은 다 신의 이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으로 들어가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산의 골짜기마다 산의 봉우리마다 전 세계 곳곳에 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으면 아타못해 송황당에 있든지 아니면 돌무대 길에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의 환난의 경우 도움을 청할 것을 찾고 찾은 다음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설령 이 세상에서 도움을 청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다가도 그의 시선이 산 봉우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산 봉우리를 넘어서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안전이 되지 못하고 흔들림 없는 최선의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니 오직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요. 돈이 하나님이 돼요. 때로는 우리 인맥이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번 겪고 나면요, 평생 인맥을 하나님으로 삼아요. 때로는 어디도 의지할 바가 없어. 내가 터득한 기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도움이 강력한 도움의 근원이 되는 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시선은 계속 하늘로 향하여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십니까? 오늘 시편은 히브리 문학이고 히브리 문학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 결론부터 한마디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풀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 거의 반복되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도 1절 2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도움을 찾기 위해서 눈을 들었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고 산 위에 계시고 그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었다. 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요약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3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다가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을 합니다. 1절, 2절이 주제라면 7절, 8절은 요약입니다. 7절, 8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네 가지를 3절부터 6절 사이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환난으로부터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십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도움이 제일 먼저 임하는 데가 어딥니까?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도움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도우시되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필요가 없는 곳이 들판이고 평평한 곳이고 평탄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평탄하다고 해서 장애물이 없다고 해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곳에 주저앉으면 그곳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은 내게도 실족하지 않은 곳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적에게도 실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종 안전한 곳은 실족하기에 쉬운 곳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산이 그곳이죠. 산에 발 잘못 디디면 발목 삐고 허리 나가고 큰일 나요. 산은 안전한 곳인 동시에 실족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나를 도우세요. 나를 도우시되 특히 무엇을 도우세요? 내 팔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확대하자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관심.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뭘 챙기냐면 Are you okay? 이거부터 챙깁니다. 와이프가 급히 전화해가지고 남편 들어 여보 나 사고 났는데 그러면 차 괜찮아? 이러는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챙기신 Are you okay? 너 괜찮아? 이거부터 챙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까? 내가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왜? 종종 환란이 닥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환란이 닥치는 건 아니에요. 환란이 닥칠 만한 풍파가 내 주변을 둘러싸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또 한번 확 갈라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실족한 것을 제일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환란이 닥치면 이거 어떤 놈이 이런 거야? 남의 탓부터 합니다. 내가 실족했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왜 이런 환란이 생겼나? 이 환란의 이유가 뭔가? 그럼 어떻게 내가 나 스스로를 돕고 내가 돕는 길을 찾을 건가? 그걸 접근할 적에 내가 실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실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심각한 환란을 초래할 때마다 우리의 탄생 배경을 살피고 성장 과정을 살피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는 원인을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상처 입은 걸 살피고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인 여건을 살펴서 이것이 다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책임이고 커뮤니티의 책임이고 그를 키웠던 부모의 책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고 그것이 이미 제도화 되어 있고 사회적인 가치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책임은 제일 마지막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우주의 천지의 질서가 망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셨던 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부조리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요, 항상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실족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어디서 헛발질했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내가 실족하여 삐끗하여 넘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애초에 내가 디디지 말아야 될 곳에 내 발을 디디지 않았나? 그걸 살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이제는 그 실수하는 거, 잘못 디디는 거, 헛발질하는 것부터 막아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고 이건 두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이 닥쳐도 어려운 여건이 싹 닥쳐도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든든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후 그 후에 환란으로부터 면하게 해주세요. 왜요?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닥치는 환란 중에 상당한 것이 물론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과 상관이 없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음을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악하고 피조 질서가 엉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십니까? 3절 계속 보세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어떻게? 처음에 실족지 않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늘을 만들어서 해가 나를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나를 상치 않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나를 상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환란의 근원을 제거하셔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해를 그대로 두신 채 그 해의 해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내가 저 해 때문에 목이 말라서 바짝 말라서 이제 이 맨마른 땅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저 해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해를 없애면요 얼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해에 따가운 빛을 맞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신다면 그 그늘 밑은요 깜깜한가요? 아니에요. 밝아요. 왜? 간접 조명으로.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은 그 환란의 근원이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세요. 내게 환란은 딴 게 아닙니다. 저 남편이 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 제거하면 그럼 인생 깜깜해요. 인생 깜깜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 그 환란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게 하세요. 그 환란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고 그 환란이 몽땅 나에게 해악만 끼치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족할 때. 환란이 탁 쳤는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으면 그 환란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그 환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실족하지 않아도 그 환란의 근원이 나를 고통을 안겨다주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어떻게? 그늘을 만드세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아, 그건 말이 돼요. 네. 그 중동의 따가운 햇볕 속에서 물 한 방울 볼 수 없고 한 방울의 초록, 한 조각의 초록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와 모래사장에서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볕 안에 있으면요 죽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 밤에 달 뜬 게 왜 나를 해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지 잘 모릅니다. 밤에 달이 어떻게 나를 해쳐? 모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치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 그늘 아래에 있는 한 해가 안 보여요. 달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 원래 저기 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셔서 나에게 그늘이 안 보여. 해가 안 보이게 하셨구나. 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늘이 오래 내 위에 있으면 그다음부터 거기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해가 없는 줄 알아요. 달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으로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에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주실 때 그 그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얼마나 많은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줬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겸손. 60을 이제 코앞에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60을 코앞에 둔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겪은 일, 공부한 일, 읽은 것, 살핀 것, 관찰한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야, 인생이 이렇구나, 세상 사례가 이렇구나, 세상의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최근에 와서 깨달은 것을 10년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 내가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깨닫고 알고 있는 그것을 10년 전에는 그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 또 깨달을 그 어떤 것들을 지금은 제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얘기를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은 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파악해서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파악해요. 아니에요. 내가 실족하지 않은 몇 걸음을 옮긴 거는 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게 환란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가려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내가 제일 기뻤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그 순간들을 다 헤아리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때 내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리신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어떤 일들이 있지. 내가 모르고 지나갔던 하나님이 나의 환난을 나를 환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였고 어떤 사건을 사용하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고 내 곁에서 어떤 바람이 불게 하셨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떤 분이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을 쓰시면서 거기다가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원래 반전의 전문이고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사람,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그 니체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적은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다. 진리의 적은 확신이다. 내가 무엇을 확신하는 한 그것은 거짓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만 확신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를 영원히 지키신다. 요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늘 너머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하나만 확신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되 내게서 진짜 지키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도움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면하는 방식은 영혼을 제일 마지막에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영혼을 안 지켜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세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보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재물도 지키고 소유도 지키고 우리의 몸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만은 종종 우리가 실족하는 바람에 무엇인가는 못 지키게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세요? 이 녀석 건강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이 사업을 지킬 건가? 영혼을 지킬 건가? 하나님께서 뭘 지켜요? 영혼을 지키세요. 그게 세상이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지키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님은요, 다른 걸 잃을지라도 영혼은 손상받지 않게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영이 내 안에서 어쩌, 그거 다 믿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는 내 영이 내 속에서 뭐 하는지. 내 영혼이 고통해요. 이런 소리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영은 원래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내 몸으로, 내 느낌으로,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적 평안입니다.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평안입니다. 환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적 평안을 이룬다고 구원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고 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어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셨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알아, 그분에게 돌아와 나는 이제 영원히 너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적 평화를 구합니다. 왜? 내적 평화를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내적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발목을 붙잡으시고 내 발걸음을 붙잡아서 나로 실족지 아니하게 하셨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증거가 생겨요. 내적 평안.
내 주변에서 환란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커먼 하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운 풍랑을 보았을 때 내 눈엔 아무것도 그게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 그게 내 좁혀요. 그때마다 아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진행됩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24시간 7 days a week, 이거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어느 날 내 상황, 내 인생에서 환란이 닥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닥쳐서 하나님 앞에서 도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나님이 심사하셔서 이제부터 네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가 이제 자격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도움을 베푸노라, 그래서 제공해 주시는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아니에요. 실업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순간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나는 생존하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실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해서 뭐가 나와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요? 깜빡 하나님이 좋으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하니까. 잘 가다가 인생에 몇 번 크게 실족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깜빡 한눈 파시면 우리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그건 확신하셔도 돼. 모든 것 중에서 그거 하나는 확신하셔도 돼.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면 나는 어김없이 실족합니다. 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졸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는데 어떻게 그늘이 되세요? 오른편에서. 내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다가, 내 머리 위에 1km 상공에다가 가로 세로 100km짜리 커다란 우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양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그 밑에 두시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신경 안 쓰셔도 돼. 왜? 내 주변의 그늘의 반경이 몇십 킬로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좀 헤매고 실족해도 하나님께서 큰 걱정 안 하세요. 왜? 워낙에 그늘 사이즈가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늘은 어떤 그늘인 줄 아세요? 꼭 요만해. 꼭 요만해. 그래서 꼭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그늘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디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내 오른편에서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내 옆에서 누가 나한테 우산 이렇게 받쳐주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해로부터 달로부터 지켜주는 그늘을 내 머리 위에 요만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늘 안에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또 긴장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그 그늘 안에 있지? 어떻게 하면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요, 그거 아무리 걱정하고 그 신경 써봤자 우리는 자동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세요. 뭘 하세요?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셔.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갈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곁에 붙어 그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포기하세요.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곁에 안전한 곳에 찾아와서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거를 애초부터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셔서 내 곁에 마치 온 하늘이 그늘로 덮인 것처럼요, 내 곁에 나를 위한 그늘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마세요.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도움을 찾지 마세요. 도움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저 먼 산 봉우리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도움을 바라고 요청하고 도움을 달라고 그리고 도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더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로 실족하지 않게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헛발질 않게 해주시고 내가 엉뚱한 데 팔 디디지 않게 하시고 내 발목이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내가 가는 길이 비탈이요 안전하지 못하고 바닥이 허물어지는 모래세장 같은 곳일지라도 내 발목은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남아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되 기억하세요. 무슨 도움을 주셨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밤에 달이 나를 해치지 않게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나에게 해가 되고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닥치는 대로 대상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감사하시고 애들 때문에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물건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늘 아침에 틀은 음악 때문에 감사하시고 여기 도착 딱 해가지고서 파킹나 빈자리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오실 때 따뜻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들어왔는데 따뜻하지 않고 불도 꺼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환란에 빠지고 뭐 때문에 환란에 안 빠진 자체를 나는 알지 못해.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닥치는 대로 감사하세요. 자꾸 구별하지 마세요. 이것이 환란의 원인이고 이것이 환란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이 다 환란에 벗어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믿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궁극적인 감사. 미국 LPGA에서 뛰는 한국 골퍼 낭자들이 많죠. 작년에 처음으로 데뷔했던 선수 중에 장하나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진 않았습니다. 키는 5피트 4인치여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썩 어울리는 체구는 아닌데 그런데 이 작은 키에서 LPGA에서 제일 장타를 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게 첫 해를 보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첫 번째 LPGA 게임에서 아주 세계를 깜짝 놀리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바하마에서 열리는 LPGA 첫 번째 게임에서 그 LPGA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4에 티샷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홀인원 한 번 쳐가지고 쏙 들어가는 것은 보통 파3 세 번에 끝내야 되는 홀에서 벌어지는 짧은 홀에서 벌어지는 건데 두 번에 들어가야 될 먼 거리에서 단 한 번에 쳤는데 그게 첫 번째 샷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그것도 파4 홀인원이라는데 원래 홀인원이라고 안 부릅니다. 파4 알바트로스라고 부르지. 하여튼 두 번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 거리에 있는 홀을 한 번에 홀에 집어넣은 것을 한 번도 LPGA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장 하나가, 하나장이 그 저하고 종신대 영어는 CHAG라는 거, JAN. 근데 티샷을 그래서 하는 것과 그 공이 홀에 쏙 들어가는 것이 수도 없이 유튜브에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런데 이 하나장이 더군다나 원래도 성격도 좋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도 그렇게 기분 좋게 한대요. 그래서 칭찬이 자자해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하나장이 그 홀에 첫 번째 한 번에 딱 들어가게 한 것도 유명해졌지만 그 홀에 올라가서 어? 그래서 그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간 것을 공을 이렇게 꺼내는 것도 이게 중요한 모먼트거든요. 역사적인 순간. 그래서 그 공을 꺼내기 위해서 그 그린 위에 올라간 장면도 같이 유명해졌습니다. 왜? 이 하나장이 그린 위에 올라가서 성격이 애가 워낙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쾌활하고 밝은 모습으로 신나게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린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가가지고서 그 공을 딱 빼서 크 이러는 게 이제 이게 또 역사에 남는 건데 얘는요 그린 위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홀에 있는 깃대를 향해서 한국식으로 절을 했어. 거기 엎드려져서. 이게 또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또 그냥 유튜브고 뭐고 그냥 수도 없이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 미국에 있는 커멘테이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커멘테이터들이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게 절인지 뭔지를 몰라.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제가 원래 성격이 쾌활하고 뭐든지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절. 절이 뭐예요? 여러분 유교의 전통에 의하면 절은요 상제와 군사부에만 하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 근데 신을 대리한 군, 왕, 사, 선생님, 그 다음에 부, 부모님 에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바닥에 머리 임하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저 경배입니다. 그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린 위에 올라가더니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흥분된 상황이에요. 거기서 뭐 계산했겠어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밖에서 얘가 자연스럽게 그린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저 앞에 있는 홀 깃대를 향해서 넙죽 절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 걸어가면서 속으로 몇 초 동안 이렇게 고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남을 이 위대한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내가 티샷을 잘 치긴 잘 쳤지 이게 아니었어요. 뭔가 고마운 일이 생겼다. 내 능력을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과 기술과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무엇인가 내가 고마워할 일이 생겼고 고마워할 대상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없어. 누구한테 캐디한테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가만 보니까 뭐가 고마워요? 홀이 고마워. 거기 있어줘서. 골프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홀인원은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친 길목에 홀이 있어줘서 생기는 거지. 얘는 그 순간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할 것은 저 홀이다. 왜? 이 세계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저 홀이 나를 도와줬다. 어떻게? 내가 친 그 굴러가는 길목에 얘가 있어줬거든. 얼마나 기특해. 전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와. 그리고 그 감사를 즉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왕한테 절하는 것처럼 홀에다 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기특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자기 인생에 무엇이 벌어졌든지 제일 먼저 역시 내 갈고 닦은 실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감사해야 되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보니까 홀한테라도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넙죽 엎드려서 절한 거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홀을 거기에 파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께 감사. 나의 도움은 그 홀을 거기에 파놓은 게임 커미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감사.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뭐든지 넙죽 절해서 감사하십시오.
벽에도 감사하시고 깃대에도 감사하시고 홀에도 감사하시고 길 가다가 있는 신호등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차에도 감사하시고 뭐든지 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지금까지는 장세규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하여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ㅎ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장난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그냥 은혜 받고 15년 그 형 살면서 그 끔찍한 생활 가운데 이제 이거 청산하고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냐? 예, 그게 인간이에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다시 제자리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어제까지 우리 15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3주 더 이제 삼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구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0: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핏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최근에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작년에 그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22만여 건이라는 거예요. 음주운전 하다가 그 단속에 걸린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제가 놀랐는데 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그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22만여 건 가운데 과거에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여 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44.5%가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재작년에 난 기사인데요. 사기 범죄자 11만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8만여 명. 그래서 사기 범죄자의 재범률이 무려 77%에 달하고요. 절도 범죄자 가운데 재범 이상 비율이 58%. 살인과 강도 같은 강력 범죄의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단속돼도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가도 이 죄를 끊는다는 게 이게 이만큼 어렵다는 그런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70년대, 80년대에 그 상습 절도범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잡혀가지고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15년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출소해가지고 그 어두운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늦게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이제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잘 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이분이 다시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금품을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보여주는 행태가 좀 이거랑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바로 앞에 15장에서 삼손이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나기 특별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죽이는 괴력을 발휘하고는 사사기 15장 16절에서 의기양양합니다. 이르되 나귀 위에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위에 특별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의기양양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데요. 바로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저께 특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대단합니다. 그 특별 하나로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고 그 현장을 보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타들어가는 이 목마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인생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많은데요. 겉보기에 막 남부러울 게 없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그 해갈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참 행복하지 않은 많은 경우를 보는 게 그게 목회자인 저이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비해 가지고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 나오는 엔학골이는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자기가 지금 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를 지금 이 엔학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이제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엔학골이로 표현하니까 이제 삼손 인생이 달라졌구나 변화가 됐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는 게 오늘 본문 16장 1절이란 말입니다. 16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지난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점잖게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프라스티튜트예요. 매춘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창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로 앞구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겨워가지고 가눌 길이 없는 감격으로 엔학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감격을 표현했던 게 삼손인데 우리 기대로는 이제 드디어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구나는 이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졌잖아요. 초반부터 그냥 여자 얼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삼손인데 그래도 그때는 그 딥나에서 만난 그 여자는 이방 여자긴 하지만 창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고요? 분석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음주운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곤욕을 치러놓고 그렇게 또 절반 가까이가 또 그 음주운전하는 이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해석 안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감옥에서 그냥 은혜 받고 15년 그 형 살면서 그 끔찍한 생활 가운데 이제 이거 청산하고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해놓고 어떻게 또다시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는 짓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이냐? 예,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 그지없는 그런 쓴웃음을 짓게 하지만 오늘 이 16장 1절에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가 깊어진다는 건요, 그저 그냥 막 붕 떠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철저하게 바울처럼 이런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할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한 몇 년 전인데요,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뭐 그룹이랄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서로서로 이제 몇몇 사람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살을 빼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는 분들 몇 명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또 경기도 산다고 넣어주지도 않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막 정보도 교환하고 막 좋다는 약도 구해서 먹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이렇게 이제 살 빼기로 결심하고 막 애쓴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집회에서 만났는데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그냥 뭐 한 1, 20kg는 빠진 것 같아요. 막 살이 쏙 빠졌는 게 전부가 다. 그게 내가 1차적으로 놀랐습니다, 거기에. 2차로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한 3년 뒤에 다 만났는데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원래로, 뭐 더도 덜도 아니에요, 딱 원래로 그렇게 돌아갔더라고요. 요즘도 내가 가끔씩 만나면 내가 묻습니다. 속으로만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 다 원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요요 현상이에요. 요요 현상. 저도 경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송림 운동장을 막 오후면 뛰고, 보신 분도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막 두부만 먹고, 아침에 두부, 점심 때 두부, 저녁에 닭가슴살 이래가지고, 저도요, 막 배를 이렇게 확 뺀 적이 있어요. 내가 제가 참 물정을 모르는 게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막 바지 맨날 흘러내리고 막 이 맞는 바지가 없고 그래가지고요, 막 세탁소 가서 바지 다 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배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원래로 다 돌아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릴 걸. 그게 요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게요, 이 요요 현상이 이 살 뺄 때 육신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요 현상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이 삼손의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다시 옛날로 되돌아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런 우리 인간의 이 실체를 직시해야 돼, 직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내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는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자가 지금 막 그냥 돌로 쳐 죽이려는 막 그냥 막 흥분한 군중들의 애워 쌓여가지고 막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야말로 복음에 전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한 음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냥 막 흥분해 있던 군중들이 하나 둘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사람들 다 갔다, 너도 가라 이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 한마디 덧붙여 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을 준엄하게 던지시고 보낸 거예요 왜? 자기의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으로 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직시하지 않고는 또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막 특세 때 은혜 받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책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돌 던지려는 내면의 그 악한 괴롭힘이 다 사라지고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정죄감으로 해방되었다.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숨 쉴 수 없는 죄책감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 거기에 너무 들떠가지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특세 때마다 은혜 받고 하는 그게 이 반복되는 게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특세 때 은혜 받으신 여러분 주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사사기 15장에서 에나꼬레의 기쁨을 그 감격을 삼손이 누렸지만 한 장 건너기 전에 더한 원래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주의 종으로서 그 창녀와 놀아나는 이 타락의 자리로 빠져버린 게 은혜 받은 직후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특세가 자기 인생 특세였대요. 가장 좋았대요. 또 우리 교육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다락방에서 금요일날 오전에 이제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가 집단으로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울면서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런 특별 새벽 부흥회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요요 현상도 넘치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내 안에서 원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꿈틀거리는 본능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영적 요요 현상과 관련한 위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외적인 문제예요. 이 반복되는 유혹이 주는 강렬함이에요. 제가 이 반복되는 유혹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뽑아냈는가 하면은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딤나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는 모시옷 30벌, 겉옷 30벌 이걸 이제 내거는데요.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못 풀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여자 삼손과 결혼한 그 여자한테 이제 막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 답 알아내라고. 삼손의 아내가 그 눈물로 답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가르쳤습니다. 삼손과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집요하게 물어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답을 가르쳐 버리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담은 사사기 14장 17절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 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일어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그다음 보세요.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이랬째 되던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외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유혹의 강력함이에요. 들릴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눈 뽑히는 과정에서도요. 처음부터 바로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부터도요 삼손이 그냥 묻자마자 바로 답한 거 아니에요.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버티는 것보다 더 집요하게 유혹하는 들릴라의 유혹 때문에 나중에 삼손이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묘사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롬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저는요 이 16절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의 번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뇌 아닙니까? 집요하게 집요하게 반복하는 그 심리학 용어로 에펠탑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에펠탑 효과는 뭐냐면은 지금은 에펠탑이 프랑스의 그 랜드마크가 되어 있지만요. 맨 처음에 에펠탑을 세울 때 초기에 많은 예술가들, 많은 시민들이 다 반대했대요. 저 흉물스러운 저 쇳덩어리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세우면 그 파리의 아름다운 경치 다 가리고 이게 뭐냐고, 세우지 말라고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에펠탑을 세웠더니요 이제 이 프랑스 파리 시민들이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고 계속 보고 또 보고 그랬더니요 눈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형성된 친숙함이 호감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프랑스 사람 제가 알기로 에펠탑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저는 알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상징이 됐습니다.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에펠탑 효과라는 것은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계속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에펠탑 효과예요. 이 시대 문화를요 이 에펠탑 효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는 남자가 길을 뚫는 거는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90년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강남역 앞에서 내가 어느 미친놈 하나가 길 뚫은 걸 봤어요. 그 당시 내 생각에 저 완전히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길 뚫는 건 여성의 전유물인데 무슨 남자가 길을 뚫고 나타났냐. 그래서 내가 그 충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욕이 나오도 욕이. 저 미친놈이네 저거.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 1,20년 지나가지고 저요 길 뚫은 남자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땐 나도 한번 뚫어볼까? 제가 여기 길을 뚫고 나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60대 이상은 다 교회 다 옮길 거예요. 저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펠탑 효과. 여자가 길을 뚫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제 눈으로 길 뚫은 남자를 처음 보니까 용납이 안 됐는데 계속 그게 반복해서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효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 그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꽁지 머리 한 거. 나 처음에 보고 그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 뭐 하는 짓이냐고. 요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 두상이 이게 약간 그 머슴 두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꽁지 머리 하면은 꼭 머슴 같을 것 같아서 이제 안 하기는 안 할 거지만 거부감은 없어요. 뭐 남자라고 뭐 머리 기르면 안 되나? 여러분 내 내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에펠탑 효과예요. 자꾸 보니까 보고 또 보니까 거부감이 없으신 거예요. 문신. 우리 때 20대까지만 해도요 지금도 그러나요? 목욕탕에 문신한 사람 출입 금지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야구 선수도 문신하고 축구 선수도 문신하고 뭐 해외 스포츠 보면 다 문신하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요 이제 옛날 같은 그런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에펠탑 효과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그게 에펠탑 효과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지금 바뀌어지는 중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건요 한 번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 죄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에펠탑 효과를 통하여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옛날에는요, 그 저질들 하는 것들 꼴보기 싫으면 안 가면 되고 안 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터넷 선을 타고 암만 안 보고 싶어도 안방에까지 들어왔으면 계속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악한 풍조 아닙니까?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나 안 보고 싶은데 단축 누르면 계속 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게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여러분 내우외환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는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고 바깥에 이런 본성을 아는 사단이 끊임없이 에펠타 효과로 반복해서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15장에서처럼 뭐 특세 같은 거 통해 한번 은혜 받고 막 애나 꼬레라고 노래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지만 금방 16장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느냐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간단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조심 또 조심. 이것 말고 대안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덫과 같이 임할 그날에 죄 짓는 인생이 안 되도록 뭐 막 복잡한 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조심해라. 조심. 어? 조심해야 돼.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간단해요. 아직 두 눈 뽑히는 비극을 경험하기 전이면 조심해라. 조심. 몇 년 전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상하게 막 계속 그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렇게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저렇게 그냥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한 방에 저렇게 넘어지는데 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뭐 나라고 무슨 재주가 있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이 안 올 만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방심하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 경고 조심해라. 어? 조심해라. 조심 또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려면은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반복되는 유혹의 고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일수록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자꾸 반복되는 거, 자꾸 그 우리 애들한테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예요. 니들이 그 음란한 동영상이나 음란한 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니들이 못 견디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내가 끊어줄게. 우리 집에 인터넷을 자체를 내가 차단시켜줄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끊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른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꾸 스마트폰 가지고 불미스러운데 자꾸 가면 끊으세요. 옛날 그 2G폰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써도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여튼 차단해야 돼, 차단. 그러시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셔야 돼요.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제시하시는 대안이 하나 더 있네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아까 앞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대안으로 그 다음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어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실천사항 과거에 주신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15장에서 그 넘치는 에나꼬레의 기쁨을 그 감격을 그것을 상기하고 떠올리고 감격했더라면 바로 16장에서 그렇게 그 창녀 찾아가는 이런 저속한 짓은 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꿈틀꿈틀거립니까? 신명기 6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이 이런 설교 듣고 맞아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뭐, 이걸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청소년 사회 갈 때 이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요 우리 또 청소년들은 또 막 뜨거워요. 그래서 막 죄도 잘 짓지만 막 회개도 잘해요. 결단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막 다 뒤집어집니다. 막 난리 나요. 막 떼굴떼굴 뒹굴고. 그리고 막 어떤 애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나가지고 내가 사실은 골초입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그냥 팍 꺾어버려요.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막 팍 꺾으면 또 막 애들이 또 막 와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요. 전에 이 말씀 드렸던가요? 한 녀석은요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얘도 골초인데 주로 골초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얘도 골초인데요 너무 격앙이 돼가지고 얘는 그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화단에 가서 이런 짱돌로 자기 오른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찍어버렸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담배 꺾어봐야 또 산다는 거예요. 그 담배 피는 손가락을 찍어버리는 결단을 했는데요 열흘만 지나면 왼손으로 피해요. 왼손으로. 이거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내 의지로는 여자 외모 밝히는데 쩔어있는 이걸 단번에 못 끊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삼손이 엔학고래의 감격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은혜 받을 때마다 부르던 찬양 아시죠?

0: 못하네. 이게 1절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못하네 시리즈 찬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2절은 힘써도 못하네. 3절은 참아도 못하네. 4절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어른들의 지혜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특세 때 은혜 받으시고 엔학고래의 기쁨이 넘치시면 여러분 더 이상 힘쓰려고 하지 말고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음주운전도 그렇고 무슨 무슨 사기죄도 그렇고 강력죄도 그렇고 다 반복하는데 다윗은요 비록 그가 부끄러운 그 바세바라는 그 유부녀와의 그런 성적인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는 이후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저는 시편 51편에서 그 답을 찾는데요. 눈물 나는 다윗의 그 회개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그 성적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서 절박하게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도덕심이 아무리 강해도 뭐 왕이고 뭐고 내 의지로는 이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다윗이 자각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삼손의 결정적인 실패가 이거예요. 15장에서 그렇게 감격 애나꼬리 기쁨은 노래했지만 성경에요 삼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딱 두 번밖에 안 해요. 한 번은 아까 그 목마를 때 그래서 이제 애나꼬리를 얻어낸 그때 한번 기도하고요. 이후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는 언제 기도하느냐? 눈 뽑히고 기도해. 눈 뽑히고.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눈 뽑히고 지금 기도하는 이 삼손이 너무너무 어리석잖아요. 뽑히기 전에 기도 좀 하지. 뽑히기 전에 눈 뽑히기 전에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죠. 눈 뽑히기 전에 우리 믿음의 어른들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오직 은혜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좀 부르짖었더라면. 여러분 다행히 우리 아직 눈 안 뽑혔잖아요. 저 지금 목회 방해 안 받고 하고 있잖아요. 눈 뽑히기 전에 절박하게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반복되는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심도 조심해야 되면 타인에 대해서는 그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돼. 연약함 이해하기. 오늘 본문의 흐름과는 이건 또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새로 설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삼손을 보면서 비난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 긍휼 많으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조심 또 조심 살 얼음 판을 긋듯이 방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가 하면 참 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참 저게 인간이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윌버 챔프맨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다가 친구가 이것이 미국의 심장부가 아닌가 하는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미국의 심장부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가정들일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모든 나라의 심장부는 가정들입니다. 그 나라의 가정들이 병들고 흔들리면 그 나라가 병들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체보다도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중요한

그 나라의 기본 조직체인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건전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독교인의 가정, 가정 내에서의 크리스찬의 삶,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의 과목들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신 다음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지상에서의 작은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3번째 시간. 일본의 교회에 대한 통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가운데 그 교세가 커져가는 교회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1: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종교를 넘어 하나의 정치적 단체로까지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으로 교인들의 증가는 충분히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서는 당시 조선 예수교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2: 아, 이걸 어쩌죠?
3: 미국 선교사가 길선조 장로를 데리러 왔다고 하는데 너무 당장 가둘 수도 없고.
4: 미국 선교사가 직접 왔다 이 말인가?
3: 예, 장대현 교회 창놈이었다고 지금 밖에서 길선조 그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혹시 교회당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낭패가 아닐 수 없는데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잡아들일까요?
4: 안 되는 말이다.
3: 아니 그럼 그 옆에 있는 장년 교회 장로들이라도 잡아들여 놈들에게 헛된 생각을 못하도록 할까요?
4: 그럼 불난 것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3: 아이 어디 예전 같으면 꼼짝도 못할 자들이 그 수가 늘어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 아 이거 진짜 이거.
4: 길선조를 내주도록.
3: 예?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밖에 온 자들 때문에 길선조를 그냥 이렇게 내보내주신다는 겁니까?
4: 이게 그자의 하나님이 그자에게 하시는 말이다.
3: 아니, 그게 말씀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4: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당장 길선조 그자를 내주도록!

0: 장로님, 그간 고생이 많았더랬디요.
1: 아이고, 이거 행색이 말이 아니십니다. 이거 이렇게 때마다 끌려오셔야 하니, 이거 하여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2: 길선주 장로님, 우리 평양의 모든 교회가 장로님을 위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3: 내려와 기걸 모르겠습니까? 내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0: 아니, 저 안에서 기도를 하셨단 말씀입니까?
1: 고저고고, 우리 장로님이래 기도하시는 데는 곧 말릴 사람이 없다니까니.
3: 내래 오래간만에 아무 구속 없이 기도하니까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거니까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입니다.
1: 아, 우리도 그 기도 받고 이렇게 왔는데, 아, 호조고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구만 기래요.
0: 아니, 장로님. 장로님이 언제 기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시자고 해서 따라 나선 것 아닙니까?
1: 기거이 그거 다 끼는 거 아닙니까?
2: 자, 어서 교회당으로 갑시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무사히 나오시게 된 거이. 이제는 외놈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증거입니다. 고조 전에는 하나님하고 뭐고 뭐 아나문이었는데, 응? 이제 외놈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0: 그럼 그럼. 이거이 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리 성장해 나가니까니 함부로 어케 하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1: 그저 곧 평양에만 벌써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저들도 잘 알고 있을 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기라도 한다면은, 그래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2: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 이거죠. 그러니 어느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4: 그저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거이 우리 믿는 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어디 몸이 편찮으십니까?
3: 아닙니다. 내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어서 그랬시오. 내래 외놈들에게 끌려가서 기도하는 중에도 그런 기도가 되었디요. 내래 죽고 사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우리 교회와 평양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강한 군사가 되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그 응답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니까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2: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더욱 힘을 내고 평양만이 아닌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0: 아니, 이렇게 힘없이 놈을 내보내주었으니 다음엔 어찌합니까? 놈들이 우리 알기를 형편없이 알 텐데.
1: 남들의 힘이 너무 강해졌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가?
0: 아, 그거야. 우리가 너무 약하게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닙니까?
1: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전에 그들이 아니었어. 우리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 같지가 않아. 어쩌면 우리가 저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0: 저들에게 끌려간다고요?
2: 교회는 어느덧 그렇게 성장해 있었고 그 빛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은 미국 GM 회사의 수석 기술자이며 미국의 기계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큰 손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큰 손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이 두 손을 마주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손으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 나온 말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한 청취자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 RTL 카드가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 땅에서 이처럼 귀한 전도 카드를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조건 씨를 뿌리렵니다.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면서 열심히 뿌리려고요. 저희 동네는 신도시라서 제법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있는 우체통에 넣으렵니다. 지하주차장에 가득 찬 자동차에다 꽂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도착한 카드가 다 없어져서 또 보내달라는 편지를 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제 BBN 한국어 방송을 애청하시면서 함께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기도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분인데요. 아직도 이 사역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에서 138편 말씀입니다.
4: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2: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4: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2: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저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지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여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숭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숭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숭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숭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4: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미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4: 138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132편에서 138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있는 도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감동을 받아서 우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즉 눈물 없는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눈물이 있을 것이며 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눈물도 신자들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이것은 왕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그 17장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싸오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저희를, 이것은 뭐 다 제자들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큰 의미로 한다면 우리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 모두를 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믿는 어떤 것들이 제게는 모순이 되지 않지만 분명히 역설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진리 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새겨드리면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고 깨닫거든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저희를. 여기서 뭐 선택이니 뭐 육이니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울하고 근심한 교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 가운데, 희열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치 하시는 것이죠.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14절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세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사회에 또 그 우상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개혁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온전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가르침이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혁신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몇 그루의 꽃을 가꾸며 대기오염을 맑게 한다고 생각하고 뭐 오존층을 보존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문제는 이런데, 어찌 보면은 그 더러운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되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이죠.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부딪히게 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또한 그곳에 혁신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한다, 미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7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악한 것에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놀라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존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고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몹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라 오라 내 아들들과 내 딸들아 내 백성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피곤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십니다. 뭐라고요? 오라 오라 내 품으로 오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데려가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것 곧 사단에게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악한 곳에서 보존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교훈을 실제로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때로는 뭐 회사 생활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어찌 보면 목회도 그렇고 뭐 힘들고 울며 불평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우리를 향해서 오너라 오너라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과 또 긴장들과 어려움들과 유혹들을 좀 더 쉽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며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이제 16절을 또 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큰 은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좀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7장 17절 말씀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이 17절에서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만 분리되는 것이죠. 즉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 마음을 쫓아서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태도요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17장 18절 19절 보고 찬양 나누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일시 되도록 스스로를 구별하셨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후 우리는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응답되고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연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들이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분명히 보여준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더욱더 강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신자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또 교회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세상이 참 많이 보는데 참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있게 노력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22절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이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은 신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과도 같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계속되어지는 17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완전한 관계 또 완전한 교제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우주와 땅에 그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모든 양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중요한 곳입니다. 각자는 자기가 한 공로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신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지개나 일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보게 될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의 전 구속적인 사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목적은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진리가 되는 것이죠. 26절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17장에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름대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그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소망하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얼굴이 그분 밑에 숙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매기 성경 강해를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반추해 봄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신자들과 세상에 대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상과의 관계에서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그리스도께 주어졌다고 했고 11절에 보면 세상에 남겨졌다고 했고 14절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15절에서는 악한 것에서 보존되고 18절에 세상으로 보내셨으며 23절에 세상 앞에서 연합을 드러내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으신데 11절에서 저희가 보존되기를 위해서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그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15절에서 악으로부터 구원을 17절에서 거룩함 곧 구별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21절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2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교제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위대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미와 영광의 에봇을 입으셨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만호에 의해 각 어깨에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힘과 권력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가슴바지에는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감격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합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어떤 조각물 앞에서 또는 어떤 자연 앞에서 이제 복을 기원하고 그러죠. 근데 복을 받으려면 누가 복을 주시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해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복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어도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똑같이 물려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자녀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또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잘한 자녀가 있고 잘 못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누구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겠어요? 당연히 잘한 자녀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되죠. 또 평상시에 부모를 자주 찾아뵌 자녀와 전혀 찾아뵙지 않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누구에게 부모가 유산을 더 많이 주겠어요? 당연히 평상시에 자주 찾아뵌 자녀, 또 평상시에 잘 공경한 부모를 잘 공경한 이런 자녀, 또 부모에게 정말 순종 잘한 그런 자녀에게 우리 부모들이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복을 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더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죠. 오늘 저는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받는 비결, 그것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복받는 비결 세 가지가 뭔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충 감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복받는 비결 세 가지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 생활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예배 생활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그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 생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할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예배를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천국에 사는 일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하는 거 없습니다. 봉사하는 거 없습니다. 헌신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근데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worth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뭐 citizenship, leadership 할 때 ship인데 ship은 어떤 상태나 특질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worship,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worth,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최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생활에는 여러 가지 많이 행위가 들어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성경 읽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예배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전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예배생활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토요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개처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날 뭐 수요일도 나오고 모든 새벽 예배도 다 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꼭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꼭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참 자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 자주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말 해줘도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복 받으시려면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저는 헌금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헌금 설교 굉장히 적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줄 아세요? 헌금 설교 잘 안 하는 이유는 교회는 늘 돈 얘기만 한다 이런 인상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헌금 설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제가 헌금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11조 얘기를 하느냐? 그게 결국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생활, 그 굉장히 귀중한 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게 11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11조 하면 너희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 드려야죠.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을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에게는 11조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적지 않은 어떤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돈을 벌었는데 그중에서 10분의 1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재물 얻는 능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허락해 주셨고, 또 귀한 교회 허락해 주셨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들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린다고 해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도록 해주신 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바치면서 한 그러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 것이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1조가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7장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11조는 이건 구약적인 거 아니냐,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분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율법 주시기 한참 전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11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 야곱도 11조 드렸고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조 드리는 생활을 했다고 믿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1조와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 생활도 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양면성을 다 띄워야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11조가 율법에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율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율법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 여러분 실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는 말씀이 율법에 나오지만 그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11조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리가 없겠죠? 11조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라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이거는 정말 벌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듣는 온디맨드가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24시간 계속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서는 실제로 방송 프로그램보다는 그 외에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들을 실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교리들과 성경적인 기독교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성경이나 천국으로 가는 길 또는 2주의 좋은 소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정보들과 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희 웹사이트를 사용하신다면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 듣기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만세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무상으로 주신 거기요, 무상으로 주는 땅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며 살아라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만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땅?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제가 묻습니다. 이러면 대답을 잘 안 하셔서 제가 사지선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로 살아요. 요즘 다섯 문제 나오더라, 예가 나오던데요. 1. 세상 살기에 참 좋은 곳이다. 그 정수라 씨 노래 보면, 아, 대한민국 있잖아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뭐, 누구나 뭐 원하는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정말 그래요. 이 흙수저가 그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상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두 번째, 뭐 대한민국을 좁혀봐도 되고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2번. 3번. 정말 살기 힘들다. 4번. 세상 전체 확 불사질려야 된다.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죠? 아,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4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래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되게 화가 났던지. 자, 그런데 4번 같은 생각 들 때 있지만 그래도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승이란 말은 이 생을 말이 이제 언어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승 이렇게 하는 이생. 저승보다 낫다 생각을 하죠. 그래,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악인이 많아도, 그래도 뭐 선한 사람이 많기에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미라.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참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십자에 죽기까지 하셔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앞에 보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셔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으면 그냥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멸망이라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면서 멸망의 말 별로 안 신경 안 써요. 그저 멸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복받고 뭐 잘되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도 멸망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왜 멸망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아무도 멸망치 않아야 되는데 왜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왜 멸망시켜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33절 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그럼 앞에서 비유를 하나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한 비유가 뭐예요? 두 아들 비유죠.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둘러퍼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 너 누가 여기서 설교하라고 했느냐, 너 누가 성전에서 이렇게 뒤집어엎으라고 했느냐, 네 권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모른다고 대답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 비유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안 갈래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죠. 이 말씀하신 결론이 예수님 뭐였냐 하면 지금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큰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말씀 믿는다고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잘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들은요. 안 해요. 아주 못된 아이로 드러나지만 결국 뉘우쳐서 순종했다. 이걸 무엇의 기준을 두느냐면 세례요한이 의도를 전파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회개하라. 우리는 모세율법을 다 지켰는데 뭐 회개할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데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누구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죄인들, 세리들, 장기들 이런 자들은 회개했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들을 보고 너희들보다 세리와 장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회개에서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죠. 회개라는 말은 자기 행위를 부인하고 자기 의로움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기들은 자기들이 자타고 공연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보라 세상지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는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장기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포도원의 악한 포도원 빈고. 그 다음에요, 22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이르시되,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는 받습니다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의인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믿게 되죠?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째 비유, 오늘 두 번째 비유, 내일 다음 주에 볼 세 번째 비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증거가 뭐냐면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제가 종종 표현한 게 그 인덱스 핑거. 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이 전부 세례 요한에게 모아집니다. 세례 요한. 마지막 세례 요한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 목사 안수를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아요. 부목사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11시 예배 설교에 그 근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지난주 근위 얘기했잖아요. 강대상에 설교하는 것도 당의 허락이 돼야 된다. 당회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내가 그 이 목사한테 다른 선물을 할 거 없고 11시 설교권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만 좀 젊었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해도 되잖아요. 고문 안 했다니까요. 못됐어. 진짜 못됐어요. 짓다나 복음 좀 알고 복음 전한다고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한 말씀도 안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설교만 하고 내려왔어요. 지금 보고 내가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요. 아직 죽을 때가 아직 까마득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때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가 목사 안수받고 첫 이제 어른 설교, 11시 설교, 그 목사님 선물로 주셔서 그 시간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요한이. 근데 세례요한의 증거를 안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주에 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오늘은 악한 포도원의 품꾼 비유, 다음주는 혼인잔치 비유.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그냥 새를 받으러 보냈겠죠. 포도를 심은 하면 한 3, 4년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 3, 4년 지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었으니까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이제 새를 받으러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새를 주놨는데, 그러니까 품꾼들이에요. 이들 품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품꾼이에요. 품꾼들이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쫓아버리고 돌로 쳤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포도가 적어도 열매를 제대로 하면 한 3년, 4년 걸리거든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이 아마 너무 멀리 가 있어서 주인이 못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뭐 악한 품꾼들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을 보냈을 때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품꾼으로 팔려갈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품꾼으로 팔려가면 해방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면 바로 풀려나옵니다. 그것도 안 되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7년째는 자유를 얻게 돼요. 유대인에 한해서. 그런데 친척도 없고 또 6년 안 기다려도 풀려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죽여버리면 자유를 얻는데요. 주인이, 고용한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멀리 갔는데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주인이 죽었는가 보다. 누가 왔으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요놈 아들 요것만 탁 죽여버리면, 전에 한 3, 4년도 세 번 받으러 안 왔는데 요 아들 죽여버리면 요 포도원 누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것이 될 거다. 저놈 죽여버리자 하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에 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례요한의 증거를 안 받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뿐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여러분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사랑이 많아져서 막 용서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죽여야 마땅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 한다고요? 진멸. 진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헤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무시무시해요. 여리고성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대.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다 썰어버리라. 이게 진멸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몰라요. 노아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는 단어, 이것은 누가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놈들은 진멸당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듯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요 말씀 사이에 하나 좀 생략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농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청원을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착 압니다. 왜 아느냐면 그 이사야 5장에 찾아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좋은 포도원 밭을 만들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오늘 보면 좋은 포도 밭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랐는데 맺힌 것은요 아주 악한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자본주의래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 자본주의에서 끄집어내셔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끄집어내 피라미드 구조였잖아요. 애굽이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어린애 피로 구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공의예요. 비리비 부유가 없는 사회예요. 유대 땅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받은 땅을 가지고 살게 돼. 그게 기업입니다. 자기 기업은요. 누구든지 친척이 대물려 줄 수 있고 친척이 못 대물려 주면 땅은요. 사람은 6년 만에 돌아오고 6년 하면 7년이 돌아오지만 땅은 안식년 되면요. 안식년 되면 49년 다음에 50년 되면 자동으로 자기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동산이거든요. 땅 문제예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이 일어가지고 지금 뭐 계속 부동산 정책으로 거품이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이거요 어마어마한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뭐 일어났던 그 금융 사태가 한국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근원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못 일어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해 보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래서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지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 만세한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무상으로 주신 그 기업, 무상으로 주는 땅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잘 돌보며 살아라고 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했어요. 빈익빈 부익부만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땅?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사야 5장 포도 노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편 80편 8절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참 종자를 심었는데 이방이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 포도나무는요 좋은 것이면 좋은 거 열매 맺어요. 그리고 이거 인간을 말아요. 포도나무는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심었더니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악과 악한 것과 이방인들이 행하는 거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원주민들 쫓아낸 그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 에스겔서 1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시편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열매를 못 맺은 포도나무인지를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16절, 15절 농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질문하시죠. 마태복음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좀 더 상세히 나오는 내용이 이건데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누구를 죽일 거예요? 아들을 죽일 거잖아요. 진짜 저 아들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는 다 진멸당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청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어놨는데 우리가 맺힌 것은 뭐만 맺었어요? 악한, 먹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수군댐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그런 것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장남이 기도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작년 한 해 그런 열매 맺었는데 올해는 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올해도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율법 지킨다면서 자기는 좋은 열매 맺었대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십일조를 했습니다. 모든 절기를 지켰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성교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저 세리와 죄인들 제대로 못 들어와요. 유대인들 율법도 모르는 저들 못 들어오고 이방인도 못 들어와요. 우리만 들어갈 수 있지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세례요한 이미 말했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요한의 회개 한 가지 했어요. 예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신데 그분을 믿어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분은 불과 성료로 세례 줄 뿐이고 그분은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추수 때예요. 예수를 믿으면 추수가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심판이에요. 이런 추수를 제대로 교회가 안 하니까 신천지가 추수하러 다니잖아요. 엉터리 추수를. 교회가 이런 종말론적인 추수를 늘 전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로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십자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다 이룬 성령이 왔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성령이 임한 자는 항상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요? 종말의 생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영이 임했다면 반드시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게 돼 있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진멸입니다. 헤렘전쟁이에요.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죽여버리는 심지어 완전히 쓸어버리는 여리고성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게 진멸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도 낯선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뭘 소문 듣고 오셨어요? 여기 오면 뭐 복 받는다고 왔습니까? 뭐하러 왔었어요? 진멸입니다. 진멸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제발 그런 진멸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42절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18편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할렐 찬송이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의 인자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신앙인 아니에요. 세상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려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사서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해서 심판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찬송을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폭행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미워함으로써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했다든지 부모를 거역함과 같은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으며 우리는 사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 속에서 오늘도 괴로워하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점입니까?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모두 용서받아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역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노예처럼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 믿으셔서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기독교 방송을 치면 수도 없이 많은 검색 결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BBN 한국어 방송처럼 온종일 라디오처럼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방송은 드뭅니다. 이것이 BBN 방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BBN 한국어 방송이 가지는 특징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온종일 방송을 듣고 있어도 광고도 없고 진행자가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바로 저희 BBN 방송은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방송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해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또 계절이 바뀌면서 연인들의 불같은 사랑도 점점 식어갑니다. 이처럼 무엇 하나라도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자는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죠.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드리며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BBN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두입으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고 그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헌금이라는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BBN 한국어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드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드림이 BBN 방송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데이빗 이야기 두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내 원수는 바로 내 친구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려던 원수를 친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이신 주님의 힘으로 물리친 그날, 이 속담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는 날이었답니다.
1: 데이빗 레몬드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나요?
2: 네, 경관님. 지금 방에 있어요.
1: 데이빗 레몬드 씨?
3: 네.
1: 당신의 형인 웨인 씨를 오늘 밤 칼로 찔렀습니까?
3: 예. 제가 그랬습니다.
1: 무기는 어디 있죠?
3: 침대 밑에요.
1: 당신을 치명적인 무기를 지닌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금 기소 혐의는 특수폭행죄입니다만 만약 피해자가 죽으면 혐의는 살인으로 가중됩니다.
3: 형이 죽을 수도 있나요?
1: 네,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0: 술과 마약은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를 여러 차례 위험에 빠뜨렸지만 이번처럼 큰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의 간증의 결론인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데이빗 레몬드를 위해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해 들을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의 실화입니다.
4: 보석금을 낸 후에 저는 감방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죠. 대기실 안을 흘끗 보니 어머니가 지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은 튜브와 붕대에 칭칭 감긴 채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습니다.
3: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5: 괜찮아.
3: 형은 살아날 거야. 꼭 괜찮아져야 돼, 형.
2: 웨인 아주버님 만났어요?
3: 형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줬어. 날 위로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어.
2: 끔찍한 일이에요, 데이빗. 부상이 정말 심각해요.
3: 나도 내가 어떻게 형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안 믿어졌을래나. 당장 술을 끊어야 돼. 그게 내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2: 그래요. 당신은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건 분명해요. 어머님과는 얘기해봤어요?
3: 아니, 어머님께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 어떻게든 난 변해야 해. 꼭 변해야만 해.
4: 그 후 저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동안 술도 끊은 채 시장에서 얻은 세일을 착실하게 했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늘 저를 괴롭혔죠.
2: 데이빗, 당신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무슨 문제 있어요?
3: 가게에서 상자들을 열 때마다 칼을 써야 하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환각이 보여. 웨인 형이 차로 입구에서 배를 움켜쥐고 서 있는 게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
2: 그런 환각이 보일 땐 당신은 어떻게 해요?
3: 그냥 그 장면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꼭 감고 있어. 셀레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2: 그래도 다행히 아주버님이 살아나셨잖아요.
3: 아까도 형에게 다녀왔는데 내일 병원에서 퇴원한대. 그리고 형이 나와 같이 법정에 가준다고 제안해줬어.
2: 정말 잘 됐어요, 데이빗. 하나님께서 아주버님의 생명을 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지신 거예요.
4: 아내는 평생토록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녔고 16살 때 다시 1년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자 등을 돌려버렸답니다. 제 눈에는 하나님이 제 삶 속의 절망에 대해서 무심한 듯 보이셨죠. 하지만 실제는 제가 술과 마약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변화할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공판 날짜가 되자 외인 형이 저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0: 레먼드 씨, 피곤한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한 특수 폭행 및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힌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피고는 피고의 형을 9번이나 칼로 찔렀다고 나와 있군요. 한 번이라면 자기 방어일지 모르지만 9번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때 술을 드셨나요?
4: 네, 판사님.
5: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0: 누구십니까?
5: 제가 바로 가해자의 형인 웨인입니다. 칼에 찔린 그 사람이죠.
0: 말씀하세요.
5: 판사님, 그날 밤 저희는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 안에서 계속 싸웠고 제가 동생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동생을 트럭에서 끌어내렸죠. 그래서 동생은 저와 트럭 문 사이에 갇혔습니다. 아마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은 저도 동생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 모릅니다.
0: 그 점 신중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소를 기각할 순 없습니다. 데이빗 레먼드 씨, 대신 형량을 감해 줄 수는 있습니다. 피고는 무거운 벌금을 내야만 하며 2년 집행유예에 100시간의 지역사회 봉사를 해야만 합니다.
4: 판사가 형량을 감해줄 거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6: 하나님 덕분이에요.
4: 형, 나랑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마워.
5: 아니야, 어려운 일도 아니었는데 뭐.
4: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5: 그래, 그 열심 굳게 지키기 바래, 데이비.
6: 난 당신이 감옥에 가질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 리버에겐 아빠가 필요하고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날 거니까요. 우리 모두에겐 정말 당신이 필요해요.
4: 얼마 후 둘째 아이 조시가 태어났고 삶은 잠시 동안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정말로 생산적으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삶은 조용하고 순탄했으며 심지어 즐겁기까지 했죠. 하지만 술에 대한 욕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욕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누르고 일어났죠. 필요한 것은 오직 변명뿐이었습니다. 전기기사에 관한 문서 어디다 뒀어?
6: 못 봤는데요, 데이빗?
4: 물건은 항상 당신이 치우잖아. 그 소리엔 수많은 연락처들이 적혀있단 말이야.
6: 난 안 만졌어요, 데이빗.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잘 알고 있고요.
4: 당신이 일부러 회방 놓은 거지?
6: 난 그런 짓 안 해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4: 못 견디겠어. 한 잔 마셔야겠어.
6: 당신 술 안 마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4: 그 첫 잔은 제가 예전 있던 자리로 저를 다시 끌어다 놓았고 한 번 무너지자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마약을 판매하는 일도 결코 중단하지 못했고 새로운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죠. 그 어떤 것도 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믿게 되자 이젠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륜 관계에도 탐닉했습니다.
6: 일어나요.
7: 아, 몇 시야?
6: 오후 4시예요. 설마 하루 종일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7: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여기 잠깐 누워 있었던 거야.
6: 당신이 이러면 아이들에게 무슨 본이 되겠어요? 당신은 아버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으면서 당신이 그러고 있네요.
7: 난 아니야.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처럼 술에 취해 당신을 때린 적이 있었어?
6: 전에 아이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자기만 하고
2: 정원 잔디도 손질하지 않잖아요.
7: 당신 잔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2: 데이빗,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는 건 어때요?
7: 난 하나님은 오래전에 포기했어. 그리고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러니까 내가 술 마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2: 변하려고 노력조차 안 한다면 우리도 당신 없이 지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4: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술이었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해 전 다시금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죠. 거의 6개월 동안 술을 마시고픈 강한 욕구와 싸우면서도 마약을 사용하고 판매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켰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어쩐 이유인지 저는 그 채널에 계속 고정을 해두었고 그날 이후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변화가 시작되었답니다.
1: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귀에 속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고 완전한 인간 쓰레기의 모습이었죠. 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노예 상태에 가두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여러분이 한편에 서서 여러분의 자아와 하나님의 원수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마귀를 분명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2: 오늘은 어땠어요?
7: 아, 좋았어.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술을 끊었는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 정말 많이 얘기하더라고.
2: 성경 안에는 지혜가 풍성하거든요.
7: 그는 내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 하지만 말씀은 이해가 됐어.
2: 그럼 언제 나랑 같이 교회에 가는 건 어때요, 여보?
7: 나중에 가볼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썼더라고.
2: 책 제목을 알려줘요. 그럼 내가 서점에 가서 사올게요.
4: 아내는 제가 말한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7: 이제 알겠어. 셀레나, 나 이해됐어.
8: 이해됐다니 뭐가요?
7: 드디어 상황이 이해가 됐어. 이건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야. 난 스스로 내 자신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 그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실패한 거고.
2: 그게 무슨 얘기예요?
7: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알겠어. 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거지. 말씀 구절을 찾고 성경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저항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민하게 깨달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다시 보니 제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수치와 회개함으로 흐느꼈습니다.
2: 왜 울고 있어요, 여보?
3: 내가 너무도 형편없이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난 지난 수년 동안 마약을 팔면서 살아왔는데 이젠 그 모든 게 너무 수치스러워.
2: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변화시키셨군요.
3: 난 예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은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구원받지 못했었어. 그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일들을 결코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믿어. 내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어. 난 거듭났어. 이젠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걸 알겠어. 내 평생에 내 안에 계신 이분보다 더 강력한 불은 없었어.
4: 하나님께서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차례로 나타내 보이시면서 저는 몇 주 동안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자유함을 느꼈고 고통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주 갔지만 거듭나지 않았던 제 아내도 제가 구원을 받은 지 며칠 후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져 가면서 주님은 우리의 결혼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죠. 셀레나, 나 당신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어떤 이야기를 꼭 해야만 돼.
2: 그래요.
4: 정말 힘들지만 고백해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셀레나, 그동안 나 불륜 관계에 있었어.
2: 데이빗.
4: 그 관계 때문에 당신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했었어. 당신도 예전에 내가 어린 시절부터 포르노와 힘겹게 싸웠다고 말했던 거 알고 있지? 그 관계도 그것의 단지 연장선이었어. 하지만 이젠 완전히 끊었어.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 보여주셨고 그 욕구에서 자유케 하셨거든. 셀레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2: 그동안 우리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네요.
4: 그래. 하지만 난 우리의 결혼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했어. 내겐 단지 변할 힘이 없었던 거야.
2: 데이빗, 나도 당신에게 불성실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시간을 갖질 않아서요. 그래서 나도 다른 관계에 눈을 돌렸어요.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우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4: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죠. 전 예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술이나 마약 같은 것들을 미워했고 대신 예전엔 증오했던 성경을 사모하게 되었죠. 그리고 외인형에게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아침이면 저는 외인형네를 방문했는데 형은 거의 전날 밤 마신 술에 취해 있었고 충혈된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으며 삶의 무게에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형이 알코올 중독자로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형에 대해 기도하면 할수록 형의 삶은 더욱더 산산조각 났죠.
9: 엉망진창이라 미안하다. 알겠지만 집사람이 날 쫓아냈거든.
4: 형, 혹시 내가 도울 거 있어?
9: 됐다. 난 다 잃었어. 가족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젠 갈 곳도 없어. 어머니도 날 받아주려 하지 않으시는걸. 며칠간 노숙인 쉼터에 가서 지낼 생각이야.
4: 형,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돼.
9: 정말? 좋아. 그렇게 하지 뭐.
4: 우리는 한 기독 알코올 중독 치료 시설에 형을 부탁했고 거기에서 형은 술을 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술을 끊고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을 위해 기도했고 전 꾸준히 형을 방문했죠.

0: 너 못 믿을 일이 생겼다. 나 구원받았어.
1: 아, 형, 그 농담 아니지?
0: 아니야, 진짜야.
1: 할렐루야.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0: 이제 말이야, 네가 전에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싶은 욕구를 다 거두어 가셨다고 했던 말이 이해가 돼. 나도 모두 다 사라졌어.
1: 요즘 성경 읽고 있어?
0: 야, 그거 손에서 떼질 못하겠더라고.
1: 정말 놀랍다, 형.
0: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평생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겼어. 데이비, 나 말이야, 정말로 그분이 알고 싶어.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다고.
2: 우린 다시 친밀한 친구가 되었고 우리의 산산조각 났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저처럼 외인형의 관심사도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는데 형은 천성적으로 남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서 재활센터의 관리인이 되었죠. 그러나 1년 후 형은 암에 걸렸고 저는 큰 충격으로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형.
0: 괜찮아, 데이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잖아.
1: 형을 잃고 싶지 않아. 지금은 안 돼.
0: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은 이 일에 선한 이유를 갖고 계실 거야.
2: 웨인 형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지 겨우 몇 달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도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평안을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형이 떠난 후 전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제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조언해 주셨죠. 아내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하며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주일에 성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죠. 우리는 부정적인 경향들을 억눌러야 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부정적인 경향들은 진짜 문제의 부작용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제로 오신 것이죠. 아직 한 번도 예수님께 구원하심을 구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면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3: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제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미향, 유재상, 정운석,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임,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데이빗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뇌가 정말 필요한가요? 입니다. 당신이 뇌가 어떻게 배운 것을 기억하는가?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뇌와 같은가? 현대과학이 뇌의 경이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뇌가 작동하는 방법 이상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몇몇의 진화론자들이 사람이 비물질적인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 심한 뇌질환을 앓는 어린올부터 좌뇌 전부를 제거하여 구하고자 했습니다. 언어와 말하기에 필요한 부분이 좌뇌에 있기에 의사들은 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시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던 것은 물론 어른으로 자랐고 그의 언어 능력은 정상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존 로버 교수는 비슷한 환자를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러 환자들을 보았는데 이들 중 적어도 반절이 이들이 뇌강의 95%가 뇌세포 대신 척수액으로 차 있었는데 이들이 정상 이상의 IQ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버 교수는 당신의 뇌가 정말 필요합니까? 라는 기사에서 이에 관하여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조직이나 장기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해 생산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영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겸손이 아니고 성숙 지향을 저해하는 말이며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흥회나 사경에 2, 3일 참석해서 순식간에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을 요하는 일로서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한국어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날마다 한 레슨씩 공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의 삶을 즐기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죄로 인해 고민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이혜인님의 고통 속의 행복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했네. 고집센 죄에 이끌리어 말이나 노새같이 되었네. 내 뼈는 아파 신음하고 내 영혼은 황폐해져 여름 가물의 마른 땅과 같았네. 어둠 뒤켠에 숨으려 하였으나 고통 속에 찾아오신 주의 은총, 나를 빛 가운데 세워주셨네. 그렇습니다. 이 시의 내용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죄 용서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BBM 방송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역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중단 없이 방송 선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며 후원해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동역의 마음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BBN 한국어 방송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후원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지금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에 들어가셔서 후원 방법을 읽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동역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하늘나라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다른 세계는 맑은 빛과 황홀한 색채, 감동적인 음악,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심심한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늘나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하늘나라는 왕의 집이에요. 이 행복한 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왕, 그분이에요. 이 하늘 도성의 모든 부분들은 다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어요.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를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는 심부름꾼 또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생명체예요.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다만 그들이 보일 필요가 있는 곳에 임무를 위해 보내줬을 때만은 예외예요. 하늘나라의 왕은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책에는 왕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쁘게 섬기는 종들을 원하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능, 아름다움과 능력을 받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의 성경에는 루시퍼가 완전한 것의 모델이었으며 많은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루시퍼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왕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창조물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능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린 채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루시퍼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루시퍼는 그의 반역에 동참하도록 천사들의 3분의 1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나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루시퍼는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었는데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또한 속이는 자라는 뜻의 마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악한 천사들은 귀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곳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가둘 감옥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곳은 지옥 또는 불의 연못이라고 불러요.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 반역자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느 날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이 영원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아직 그들이 모두 그곳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뒤에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지구의 대기권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마귀는 자기 천사들을 계급대로 정비했어요. 그는 하늘나라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땅이라도 지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음흉하고 사악한 의도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과 멸망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의 첫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은 축구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한번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2023년 2월 5일이었는데요 가나 출신 축구선수 한 명이 터키의 어느 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터키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국가대표 스타였는데요. 그 선수는 어렸을 때 고국인 자기 나라 가나에서 맨발로 뛰면서 축구를 배웠대요. 또 이분은 거기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했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분은 소셜미디어에 성경구절을 올리기도 했고 또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고아들을 위한 학교 재정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승골을 넣은 다음 날 그런데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 한때 성경에서 안디옥이라고 불렸던 그 도시를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하는데 그 안타키아 도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이분이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면서 이 축구선수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은 초대교회의 근원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그때 알려졌던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4절에 보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 때문에요. 가나 출신 선수 크리스천 아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그분을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선수의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나바와 이 축구 선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결승골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어떤 가능한 경우들이 주위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나눌 기회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한 목사님은 물에 풍덩 빠진 사람처럼 믿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꾼다면 미친 듯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믿었습니다. 꼭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더라도 역사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 아닙니까? 그는 뭔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0: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이런 넌센스 퀴즈를 말씀하셨습니다. 추장보다 높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추장보다 높은 것. 답이 고추장이래요.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것은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 초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웃자고 만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것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가치는 일률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숭고한 가치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흔히 Hierarchy of Valu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가치체계의 등급, 그렇게 아마 해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낮은 차원의 가치가 있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는데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추구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열매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죠. 근데 재물보다 더 높은 가치가 생명입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법질서보다 더 높은 것이 사랑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윤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가치 아닙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됨이에요. 인간성입니다. 만일 기업가가 이윤만 생각한 나머지 인간성을 버리게 되면 악덕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한국 드라마 중에 상도라고 하는 연속극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만상의 도방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갓 장사에 입문한 임상옥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고 돈을 남기는 게 아니야. 사람을 벌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연속극에 나오는 문구치우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로 남기는 이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value 시스템의 가치의 높낮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 삶에도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대하시는 참된 가치는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는 더 높아져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의 예배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라이센스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구원사건을 자격증을 획득하는 라이센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례적으로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고 소책자에 사인하면 이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식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소개하고 너무 단순화시킨 나머지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무책임한 삶을 살게 되고 어쩌면 이와 같은 이유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내려앉게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사건은 라이센스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릴레이션십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이고 예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상보다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고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윤리의 기준이 우리 삶의 열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낮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은 더 숭고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본문한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추구해야 될 최상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잠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패턴의 인생관을 1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는 lawful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자유방임주의적 가치관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하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니까 누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 자유방임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가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내가 사용하는 자유가 유익하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덕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삶, 이게 두 번째 유형의 패턴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인지, 내 욕구를 따라 나의 만족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인생관을 가진 분들인지, 아니면 나에게 자유가 있긴 하지만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지, 과연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추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제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삶, 이거를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추천하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적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식욕이 나에게 드라이브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함부로 몸을 굴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라. 너의 온몸과 온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이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대한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관심 갖는 최대 관심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몸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최소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른 관리가 필요해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을, 우리 삶을 절제함으로 바르게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food for the stomach, stomach for f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직역하자면은 배를 채울 음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위한 나의 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자.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maybe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그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고린도 지역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배 두드리며 사는 것이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먹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다. 그래서 배가 좀 나오고 살이 찌는 것이 가치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배 나온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그게 부의 자랑이고 인격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배만 나오면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떤가요? 배 나오면 구박받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핍박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몸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날씬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 우리 와이프가 핍박을 가하니까, 독종같이 핍박을 가하니까 그나마 제가 몸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내배도 없으면 아마 저도 강호동 이상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몸은 배는 몸을 위하고 또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이 자기 유격 중심적인 삶의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끄는 삶, 유격이 이끄는 삶,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서 오늘 보면은 성욕에 대한 얘기까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몸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몸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마음대로 굴리게 되면 결국 결과는 뭘까요? 질병이 찾아오고 성인병이 찾아와서 우리 몸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선물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도와주셔서 건강을 유지시켜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은 중요한 것이지만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 갖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의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상이고 여기서 파생되어진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아닙니까? 육신적인 것은 더 나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적그리시단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컨셉은 우리 영과 혼과 육은 구별할 수가 없어. 전체가 하나인 것입니다. Holistic view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우리 육체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게 살리셨다 이 단어는 에오리스트 텐스,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례적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사건, 이것은 퓨처 텐스예요. 우리는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몸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대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합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컨셉입니다. 이와 같이 언젠가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될 이 거룩한 것이 우리의 몸인데 이 몸을 창기와 섞고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겠느냐, 이거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은 소중한 것이고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저급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셔야 되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두 번째로 관리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을 지킬 수 있는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몸을 타락시키기 위한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바른 전략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늘 보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8절에 나오는 소극적인 차원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신 flee from fornication 혹은 run away from it. 그 음행의 사건으로부터 도망쳐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싸우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유독 fornication, 이 음행에 대해서만은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통해 지는 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출발점이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음행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음행에 대한 문제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환경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어떤 주어진 외적인 여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휴고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인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음행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은 10중 8구, maybe 99% 넘어지고 무너질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음행의 상황이 왔을 때 피함으로써 지혜롭게 피함으로써 그것을 잘 이겨냈던 위대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케이스입니다. 요셉이 청년기 때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한 미남이었어요. 한 번은 미세스 보디발이 단둘이 있을 때에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 그때만의 요셉이 내가 그래도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리고 만일 그가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10중 8구 그러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친 것은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면 뻔히 범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안 하려면 도박장을 안 가야 되는데 도박장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도박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도박장 가가지고 주여 3창 하셔도 안 돼요. 그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도박장까지 갔으면 엮이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가게 되면 엮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1차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16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의하면은 결혼한다는 것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flesh relationship. 결혼하는 순간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사건은 몸만 합하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몸과 마음을 다 합한 전 인격이 합쳐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결혼의 원리라고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만일 우리가 창기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창기와 한 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누추한 일이 되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파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합함을 통해서 이 죄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것을 이겨내려면 마찬가지 원리로 누군가에게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합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다. 누구와 연합하면 될까요? 17절 다시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 되는지 아세요? 성령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 성령의 파워가 죄를 이기게 하고 죄의 유혹을 떨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의 한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는 죄의 장소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을 등산 하는 경광을 돌리려면 1차적으로는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전략을 가지고, 즉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 경광 돌리려면 바른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 때에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성전되어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는 너희 몸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단수예요. 단수.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이 3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고린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3장 16절에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너희의 몸을 단수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때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인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전 3장 16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인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피지컬 바디, 우리의 육체의 몸 자체가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육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굉장한 영광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바디예요.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육체가 가치 있고 존귀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우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내 육체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이게 값으로 샀다는 이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아고라조라는 말은 사실은 아고라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아고라. 원래 아고라라는 이 말은 광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도시 국가에는 항상 그 도시 국가의 한가운데 큰 광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특별히 그 광장이 크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로 사용이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바로 아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아고라에서 노예를 파고 값을 지불하고 파고 사는 이 사건을 아고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값을 주고 샀다 그 단어가 아고라죠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노예였어요. 죄에 팔려갔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영원토록 살다가 죽게 될 노예들이었는데 누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리딤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노예됨의 모든 권리를 다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유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법의 저성은 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 맺게 되는 중요한 결론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신이 성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성전답게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은 하면서 더럽고 추한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거짓과 세상적인 가득 차 있다면 과연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손뿌리가 터져나온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don't think so.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 자체가 나의 삶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성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 나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 때 여러분 인생은 가장 건강하게 되고 가장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암 전문의사 중에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 자료를 좀 본 적이 있고 유튜브도 통해서 들었는데요.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암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 그 UCI 얼바인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이분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일단 그 병을 아는 분들은 거의 이번에 유튜브를 보고 다 아시는데요. 이번에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암에 안 걸리는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기뻐하며 사는 사람. 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 면역 그 암세포를 그 저기 이기는 면역세포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수녀님들이래요, 수녀님들. 수녀님들의 평균 수명이 94세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이 84세거든요. 남자는 79세. 남자는 사는 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일찍 세상을 떠나는. 하여튼 남자는 79세인데 여자분들이 84세인데 수녀님들은 94세가 평균 수명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매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속 썩일 남편이 없잖아요. 애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가지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니까 면역세포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면역세포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찬양대예요, 찬양대. 월식화요. 예, 김효신 박사에 의하면요. 이 찬양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도 이 면역 수치가 200배에서 1000배까지 높대요. Can you believe it? 200배에서 1000배까지. 평소에도 찬양하면 200배 정도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연습할 때는 50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스킵하지 마십시오. 목요일 저녁이 면역 수치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500배까지. 그리고 찬양이 끝난 직후에 측정하면 그때가 제일 높대요. 1000배까지 올라간대. 특별히 봉계 고식화에는 끝날 때 꼭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올릴 그때 면역세포가 1000배까지 뛰기 때문에 웬만한 암세포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도 월식화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보약은 다 사드시고 딴 건 다 하면서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하면은 이와 같이 힘이 나는데 암이 떠나가고 어둠의 질병이 떠나가는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충분히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면역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면역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더라면 질병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질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내 심령 가운데 선뿌리가 가득 차기 때문에 찬양이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기도가 멈추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일 때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그분 앞에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BBN 방송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서 8가지 언어로 만든 아이텔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아이텔 전도카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전도 생활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 아이텔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주소를 바르게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보내드린 아이텔 카드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명함 크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장의 아이텔 카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텔 카드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현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비벤 청차들은 적어도 세속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이란 말, 세상에 속한 것 혹은 세상과 같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이 세상 다 주관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오늘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거룩하며 성경적인 것들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8장 5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8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진열 강사의 성교예배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어제 같은 경우는 음악 하시는 분들, 월심 리더들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은 많이 이제 터치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예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원론적인 얘기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예, 거기는 제가 잘 아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삶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디렉션 자체가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배 처음부터 만약에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냥 이렇게 설베이 정도, 전체 훈련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성경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 다음에 히스토리 맞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음악 하시는 분들 몇 분 안 오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보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고, 예배 인도자들도 좀 오시고 그러셔서, 예배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그 스트럭처를 만들고 컨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 얘기가 아니고 월십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이 이거를 어떻게 제가 다이제스트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어떻게 꾸몄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몇 시에 맞춰야 되는 거죠? 3시 5분이죠. 3시 5분. 형제님께서 3시 5분이니까 2시 50분에 그냥 디스커션, 예, 스탑. 디스커션을 좀 할 수 있게끔 스탑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15분이 조금 길진 않지만, 전반적인, 대신에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얘기가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자를 텐데, 중간중간 질문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예배하면 떠오르시는 단어 보세요. 예배하면 딱.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가, 데피니션이 알고 계신 거. 말씀 찬양기도. 그러니까 예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배는 어떤 데서 왔을까요? 그 어원이, 예배의 어원이.
2: 하나님 대신에 영광하고 싶고.
1: 찬양하는 거. 주로 찬양이 맞네요. 영광 돌리는 거. 예.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일까요? 영광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이게.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 틀리잖아요, 조금요, 그죠? 영광이라는 거는 뭐,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십에서 대피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월십에 가까운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이 많지만, 이제, 구약에서 이제 히브리어예요, 뭐, 두 개. 이제 아바드라고 그러고, 사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바드는, 원어 뜻이 절하다예요, 절하다. 그 옛날에 구약,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데리고 나왔는지. 그러니까 they may worship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worship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썼던 용어가 이제 아바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프로스키네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얘기 있죠. 예. 그에 했을 때 이제 프로스키네어를 써요. 이건데 이것도 뭐냐면 행위예요. 뭐냐면 엎드려서 내가 존경하는 대상의 발에 입맞추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 행위를 이제 프로스키네어라고 그러고, 이제 레이툴기아 같은 경우는 혹시 리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리털지? 리털지. 예?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뭐냐면 개신교는 예배드리러 간다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뭐 서비스, 월십 얘기하잖아요. 근데 루터란이나 조금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그걸 전체를 다 리톨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틀리죠. 근데 그 리톨지 용어가 이 레툴기아에서 나왔어요. 신약에서. 이것도 또 하나는 뭐냐면 라트레이아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가 계속 강의 통해서 듣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합당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제사 이 의미가 라트레이아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그냥 어떤 관념이 아니고 예배가 이렇게 행위였어요. 이렇게 엎드리거나 발에 입 맞추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 physically 하는 그런 행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이게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이 아바드는 그 요셉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왔다가 요셉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때 절을 했었을 때도 용어도 이 용어를 썼어요. 이게 어디 이게 하나님한테만 쓴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엎드림 그런 용어로 많이 쓰였었어요. 이 전체적인 거를 신약과 구약을 다 통괄해서 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게 예배를 조금 더 큰 관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할까 했을 때는 내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 분과 그다음에 경배자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피지컬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예배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삶이 예배다. 예, 주일날 드리는 게 다 예배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게 예배다. 했을 경우 훨씬 더 이해 폭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대니얼 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월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들이 주일날 예배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무슨 예배 있어요? 찬양 예배. 예.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혼자 묵상하는 거.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삶의 예배. 예.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이 뭐 24시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내린 정의가,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나의. 다윗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죠. 시편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피지컬리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우리 삶의 예배, 여기서 얘기하는 삶의 예배는 뭘 얘기할까요? 삶의 예배를. 주일 예배랑 삶의 예배가 뭐가 틀리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했을 때 이것이 너의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로마서를 보면, 자, 로마서가 조금,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얘기하면 교리를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장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해요. 합당한 예배 하면서 그 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남과 살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어떻게 커뮤니티와 살 것인가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 12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내면의 예배, 주일의 예배, 삶의 예배 그리고 저희가 예배에 대한 좀 캐러그를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 김혜고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사람이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스타일로 찬양하는지 그냥 아폴로적인 믿음을 가졌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 있죠. 혹시 저희들 찬양을 좋아하는 곡이 무슨 곡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보이는 경우 없으세요? 아니면은 예배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예전에 그 카톨릭에서 주로 이제 많이 썼던 내용인데 이제 렉스 오란디의 렉스 크레덴디라는 용어는 뭐냐면 The rule of praise, the rule of belief. 예배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얘기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월십 리더도 중요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게 계속 우리가 루틴에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게 루틴화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에 따라서 매 믿음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저희가 예배 안에서 뭐가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예배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틀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도 틀 수 있고 교단마다 틀 수 있고 어떤 걸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용어를 제일 많이 쓰나요? 예배합니다. 이 용어 많이 쓰시나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예배 안에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났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다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나요? 요즘 예배 예수님만 많이 들어간 이제 시대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이제 뭐 빈야드 무브먼트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성령님에 대한 가사들을 좀 많이 썼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건 어떠세요? 나나 우리 어떤 게 제일 많은 것 같으세요? 찬양 가사 중에 의지는 나가 많고, 예.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예. 한국에서 1970년대 이후로 나온 복음성가들이 대부분 가사들이 나예요. 아직까지도 나 가사가 많긴 해요. 제가 나 가사 있는 찬양을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성경에도 다윗이 고백적인 찬양을 할 땐 다 아이로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예배, 주일 예배, 삶의 예배가 있듯이 이제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로 주일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왜 학교에서 복음성가 부르지 말라고 사람들 그 어르신들이 자꾸 얘기를 했냐면 이게 너무 퍼스널한 가사인 거죠. 너무 퍼스널한. 그러니까 나랑은 좀 맞지 않는 듯한 스토리인데 이게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을 많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현대 컨템포러리 워십 들어오면서 가장 축소화된 게 뭐냐면 찬양에 우리라는 가사가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요즘 들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 70년대 이후에 처음에 컨템포러리 뮤직이 만들어질 때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이제 칼빌 채플에서 그 이제 지저스 무먼트를 통해서 CCM이 생겨날 때는 바이블을 가사로 썼던 곡들이 많아요. 바이블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점점 지내면서 이제 이게 조금 상품화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터치가 돼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사보다는 개인적인 고백의 가사들이 좀 많이 섞이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공동체 예배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예배에 있어서는 나의 가사 들어간 것들이 좀, 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찬양을 지금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찬양 인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아 뭐가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처음에 도입부에 있어서 우리가 나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저희도 이제 컨템포러리 월십으로 드리긴 하는데 컨템포러리 월십인데 송을 찾기가 많이 없어요.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들어가는 그런 찬양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뮤직 스타일도 맞아야 되고 또 이제 교회 전체 분위기에도 맞는 찬양을 골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찬양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예, 회복해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공동체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라는 가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전체적으로 예배를 저희가 이제 히스토리는 다 보진 않겠는데 예배를 구성하는 우리가 예배가 뭐 컨템포러리냐 아니면은 리터지컬 예배냐 트레디셔널 예배를 우리가 캐러글라이즈 할 때 주로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예배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주로 이제 여기에 다 영향을 받았죠. 뮤직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예. 올겐을 쓰느냐 밴드를 쓰느냐에 따라 예배가 좀 많이 바뀌고. 스크립처는 어떠세요? 지금 교회에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으시나요? 한 번? 딱 한 번. 목사님 설교 전에 있는 설교하실 본문.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스크립처 리딩은 조금 리터지컬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at least 3, 좀 포함은 3까지 4개의 성경 구절을 읽어요. 가스펠 읽어야 되고,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쌈, 그 시편. 읽어야 되기 때문에 리딩이 많아요. 리터지컬한 예배에서는. 지금은 이제 개신구로 넘어오면서, 더군다나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넘어오면서는 딱 설교할 본문만 있죠. 바디는 어떠세요? 옛날에 전통교회 다니셨던 분들 이렇게 손 드는 거 있었나요? 손 들면 이런 게 별로 없었죠, 그죠? 박수는? 예, 박수도 못 쳤죠,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그냥 거룩하게 이만 드렸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박수도 치고 손도 들고 찬양하죠. 근데 이 손 든 거 찬양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이제 카타콤에 이제 기록상에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 벽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벽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컨템포러리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전까지는 손을 들고 많이 찬양을 안 했죠. 그냥. 근데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시작되면서 이 초대교회 했던 이 바디를 사용한 월십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알람 포지션이라 하는데 그동안까지는 이걸 굉장히 타부시 해왔던 거죠. 이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바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성경에도 뭐 이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뛰는데 우리가 공예배에서는 예, 거룩해야 되긴 그 칼날로 우리가 이 바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죠. 또 프리칭은 어떠세요? 프리칭이 언제서부터 이게 강조가 됐을까요? 프리칭. 예. 이게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이 프리칭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서 왜 중학교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설교가 중심에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프리칭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뮤직을 어떤 스타일로 가느냐, 바디를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많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걸 맞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배가 이제 이 캐러거리 안에서 많이 움직여서 변화가 되고 많이 변천이 됐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예배 안에서 닥설러지가 있느냐, 그리고 예배가 얼마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제자 양육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얼마만큼 예배를 통해 사람들이 전도가 되느냐, 그리고 이 가운데 회중의 참여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결정하다, 이 세 카테고리 안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극과 극을 달리게 되죠. 왜냐하면은 예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포멀한 걸 주장하게 되고 거룩성을, 어떤 부분은 예수님 우리 친구인데 예, 그런 캐주얼한 부분들을 좀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아까 가사적인 면에 있어서 personal versus corporate. 예배 안에서 얼마만큼 그 프리덤을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폼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싸우게 되죠. 이제 블랙 가스펠 철치죠. 여기는 블랙 철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토덕스라고 해서 이제 예,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그런 좀 정교회, 좀 굉장히 트랜지션한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뮤지컬리 싸우잖아요. 뮤직 갖고 많이 싸워야 되냐, 트레디션이냐, 컨템포러리냐 싸우지만,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단순히 뮤직 갖고만 저희가 이렇게 싸우진 않았었어요. 제가 말했듯이, 심벌을 사용할 거냐, 아니면 말씀을 더 중요할 거냐, 어떤 그 외의 이슈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싸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결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싸움을 했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 싸움을 한번 했었는데 두 장로님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장로님이 피아노가 이 단상 위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려가야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나갔어요. 그 싸움에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한 십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H마트나 한국마트에서 만났네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잘 지내시냐고 얘기하시다가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옛날에 왜 싸웠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이슈로 싸워서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또 예배 스타일도 가지고 또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싸움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가 뭐 파운데이션을 뭘로 가지고서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뭘로 가지고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좀 우리가 좀 협상을 할 부분이 된다. 했을 때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컨텐츠, 스트럭처, 스타일. 예배를 세 개로 우리가 이제 three factors로 우리가 나눴을 때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협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transculturally 교회가 생겨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야. 예배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폼할 때 협상 대상이 아닌 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거. 가깝고. 제가 아까 전반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주인이 빠진 예배가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죠. 그죠?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1664년 영국 런던에는 가공할 만한 패스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런던 시민이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고 있던 한 청년이 전염병을 피해서 자기 어머니가 있는 작은 시골 울즈도르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청년은 학문 연구에 정신없이 몰입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모처럼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넓은 들을 거닐면서 사색에 잠겼는데요. 한 번은 청년이 뜰하게 앉아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 하나가 똑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사과가 옆으로 혹은 위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만 떨어지는 것일까? 바로 이 청년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입니다. 이날 한 청년이 발견한 것은 그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에 오히려 여유를 갖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뉴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뉴턴을 세계적인 과학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